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그 첫날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순희, 김미주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모두가 기다려온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고향 가시는 길부터 돌아오시는 길까지 또 추석 명절에도 고향 못 가고 바쁘게 일하시는 동안에도 즐거운 음악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어요. 바로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인데요. 오늘부터 주현미의 러브레터는 모두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노래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노래방 애창곡 150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정말 많은 노래들을 게시판에 미리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모두 150분에게 150개의 추석 선물을 푸짐하게 드릴 거예요. 당첨은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나는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봐야겠죠? 먼저 김원기 님이 부모님께서 남진 씨를 엄청 좋아하셔서 고향에 내려가는 차 안에는 온통 남진 씨 명곡만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면서 남진의 그대여 변치 마오 신청하셨고요. 황영란 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노래해서 칭찬 많이 들었던 노래 하춘하의 난생 처음 신청하셨습니다. 아유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불렀어요.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김찬호님은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아내를 확 휘어잡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현실은 아내가 눈만 크게 떠도 오금이 저려옵니다. 이런 제가 노래방에 가면 목이 터져라 아내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에서나 운전할 때 꼭 부른다고 하신 노래 바로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들썩들썩 저절로 신나는 노래 쭉 들어볼까요?

오, 좋아요.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현미의 러브레터 노래방 애창곡 150.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명곡들입니다. 아무리 깜빡깜빡해도 노래 가사가 저절로 입가에 맴도는 곡들이에요. 먼저 김주하님이 저희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워낙 조용하시고 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엄마가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이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엄마가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게 된 노래,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입니다. 오, 아니 참, 저는요, 김주아님, 이런 사연 참 좋더라고요. 엄마의 애창곡을 따님도 좋아하게 돼서 함께 부르시게 되는 노래? 이 영웅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가을이 되면 더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라고 김수희의 애모 청하셨고요. 장영순님은 추석에

식구들 다 모이면 남해는 마늘 심기 바빠요. 아, 남해시군요. 부모님은 자식들 오면 이때다 싶어서 일 시키시고 우리는 마늘 심고 다 모여서 새참 먹고 옛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 이런 사연과 함께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신청하셨어요. 올해도 남해에 다 같이 모이시는 건가요? 고향이 남해예요. 아유, 마늘 잘 심고 즐거운 시간 지내다 오세요. 그럼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들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노래방 애창곡들로 그 첫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명절 연휴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수근 님도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대요. 추석 명절 부모님과 저희 5남매 그리고 5남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웬만한 단체 관광객 수준과 맞먹습니다. 오후 처음 가는 제주 여행인데 제주도 관광지도 구경하고 맛집 투어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 보낼 겁니다. 현미님도 추석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이러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하셨는데 근데 인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5남매 그리고 5남매의 식솔들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기고 오세요. 유상곤님은 추석 때마다 7남매가 모여 와 이 집도 장난 아닌데요. 시골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합니다. 새우, 장어, 삼겹살, 닭발 등 구워 먹고 늘 시끌벅적 웃음꽃이 핍니다. 올해는 조카 손주가 3명이나 태어나서 더 왁자지껄할 겁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신나게 듣고 싶습니다. 유상군님 그래요? 시골 마당에서 7남매가 함께하는 고기 파티? 으흐, 참 그 분위기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지글지글 고기는 구워지고 연기는 피어오르고 갓 구운 고기 접시에 나르고 집게로 뜨거운 국 입에 넣어주고 거기에 술 한잔 들어가고 진짜 예술이네요. 남재형님은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 좋아요. 신나는 노래들 다 같이 들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즐거운 것처럼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국님은 고향 가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향 친구들 만날 생각에 즐겁다고 하시면서 유심초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역시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놀았던 냇가와 산등성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옛 추억 떠올린다고 하시면서 장순형님이 신청하신 노래는 바로 이용복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혜은이의 열정인데요. 올 추석부터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조상님 산소에 성묘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굳이 명절 차례상까지 이중으로 지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올 추석엔 시댁에 가더라도 명절 차례 음식 장만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대신 추석날 성묘 다녀와서 읍내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면서 재밌게 보내려고 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담은 저의 애창곡 혜은이의 열정을 신청해요. 안정현 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번 추석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애창곡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게요.

0: 고객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즐거운 추석을 앞둔 수요일 러브레터 가족들의 노래방 애창곡 150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은 권현만, 허진호님 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왁스의 오빠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도로 위 차량이 크게 늘겠습니다. 특히 퇴근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도 이어지면서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길어진 정체는 자정을 지나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쉬어가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북수원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반월터널 부근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 여파바다 부곡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 안산분기점 부근에서는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여의 하류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번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

0: 절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Love Letter.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추석 연휴 앞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엔 예전보다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엔 그래도 다 함께 살만한 세상이구나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오가는 분들마다 추석 명절 잘 쇠라는 인사를 하고요. 각자의 정성을 담은 선물도 주고받고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추석. 역시 듣고 있으면 옛 추억 떠올라서 마음 훈훈해지는 노래들. 러브레터 가족들의 애창곡으로 추석 연휴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리고 노래방 애창곡 150 계속 이어집니다.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 실라!

0: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러브레터 가족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노래방 애창곡 150. 이번에 만날 노래는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 더 좋은 곡들입니다. 먼저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성은 조영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고요. 박화성님은 명절이 다가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도 그립고 무뚝뚝하셨던 아버지의 모습마저도 그립습니다.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를 들으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런 명절에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참 큰 행복이에요. 곁에 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간단한 걸 못할 때가 많아서 나중에 후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데요. 90대이신 시부모님과 사남매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곡이라고 유주순님이 신청하셨고요. 김주섭님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저의 애창곡이 된 노래가 송대관의 네 박자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걸 보면 저도 인생의 쓴맛, 단맛 등등 웬만한 고비들을 넘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노래 가사가 갑자기 귀에 잘 들어오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럼 모두가 좋아하는 애창곡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방 애창곡은요, 아마 노래방에 가면 우리 남편분들 한 번씩 마이크 잡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불렀을 것 같은 곡들입니다. 먼저 이호창님이 사연 주셨어요. 아내와 연애할 때 노래방에 갔다 하면 꼭 불렀던 노래가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였습니다. 우, 아내랑은 연애 시절 세 번이나 헤어졌다 다시 만났거든요. 둘 다 실증나서 헤어졌다가도 주위에 우리만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이호창님. 두 분 천생연분이신데요. 세 번이나 헤어졌다 다시 만나다니.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또 손정민님은 노래방에서 여자들한테 주목받고 싶을 때 모창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김민종 씨였다고 하면서 하늘 아래서 신청하셨는데요. 오, 이 노래방 가면 꼭 이런 분들 한 번씩 있잖아요. 손정민님, 김민종 씨 모창을 하셨다면 오, 아주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윤성근님은 20대 초반 시절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지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래방 아르바이트 최대 장점은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 시절 제 딴에는 답심리의 명가수라고 불렀답니다. 오, 락에 빠져 살았던 그 시절의 노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셨다면 윤성근님 진짜 명가수 맞습니다. 이 노래 보통 곡이 아닌데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럼 그 시절 추억 속으로 지금부터 빠져볼까요?

조미영님 사연이에요. 예전엔 시댁과 친정에 가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만큼 저도 남편도 나이를 먹었네요. 서유석의 가는 세월 시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며느리였던 우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친정어머니가 되어 있네요. 너무 빠른 얘기지만 세월 참 빨라요. 그쵸? 강영자님은 노래방 가면 잘 부른다고 남편이 엄지척 해주는 노래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라고 하셨고요. 김태환님은 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약과 산자 옥춘 같은 한과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일손이 모자라 저희 삼남매도 학교 갔다 와서 포장하는 일을 도와드리곤 해서

좋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힘든 내색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시며 과자를 만드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명절 무렵이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러시면서 어니언스의 편지, 부모님이 잘 부르셨던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게 한과인데요. 김태환님은 한과 보시면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겠네요. 이어지는 노래는 최헌의 오동잎인데요. 송희천님이 계절마다 애창곡이 다른데 가을의 애창곡이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억이 떠오르는 명곡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게요.

러브레터 가족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방 애창곡 150으로 즐거운 추석 앞둔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남편과 아들은 연휴 기간에 집에서 푹 쉬어서 좋다고 하지만 전업주부인 저는 4일씩이나 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삼시세끼 가족들 밥 챙길 생각하니까 되레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합니다. 아이고 김주희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나흘이죠 나흘.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나흘씩이나.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엄마가 밥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같이 일을 거들든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당당하게 선언해 보세요. 어휴 안 됩니다. 네. 강주찬님은요. 해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오면 꼭 만남을 가지는 오랜 대학 친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멀리 베트남 호치민에서 근무 중이라 명절 때만 귀국하는 친구가 있어 더욱더 반갑고 기다려지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1차 회식에서 소주 한 잔으로 회포를 풀고 반드시 방문하는 2차 노래방 모임에서 우리 친구들과 모두 함께 부르는 곡이 이문세의 붉은 노을입니다. 아,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도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는 모습 참 좋죠. 오래될수록 좋은 것. 와인과 우정이잖아요. 노성욱님은 이승철의 오늘도 난 신청하셨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이승철 형님이어서 이승철 씨 노래만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신청하신 세 곡 쭉 들려드릴게요.

조사되는 학교를 한 곳은 서킹 실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오늘 그 첫날 전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방 애창곡을 함께 했는데요. 러브레터 가족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 노래방 애창곡 150은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추석 분위기 무르익어가는 수요일 즐거운 분주함을 즐기면서 많이 웃으시라고 오늘 마지막 30번째 노래는 김형선 님이 신청하신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설렘 가득한 오늘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기로 점차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겠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빗길에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 하만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북천 안에서 천안 부근, 다시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회덕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몽다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벌초 가서 미리 차례 지내고 옵니다. 연휴에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려고요. 우선 돌문어 예약을 했어요. 오예. 자, 이래저래 뭐 저 피곤하고 가슴 속이 뒤집어져도 명절은 명절이죠. 반가운 얼굴 만나서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돌문어 빼고 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우 노래방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찌감치 귀성길 떠나는 분들도 예,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희 생방송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아나의 노래입니다. 예, We Found Love.

0: 완전 EDM인데 예예 부처 연습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예, KBS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첫 번째 날 생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현우 형님은 녹방인 줄 알았던데 의외로 생방이더라고요라고 김범수님이 아, 현우 형님도 생방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얼마나 존경하는 형님인데요. 예, 명수 형님은 생방할 줄 알았어요라고 아유 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저희 DJ들은 되도록이면 생방송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예. 오늘은 꾸러기 스타일이라고 최세영님이 보내주셨고, 아, 완전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또 이현진님. 오죽 이런 문제가 없으면 소개해드리겠어요. 그죠? 예. 주유소 앞에 차가 길게 줄 서서 기름 넣고 세차하고 있습니다라고 한유나님. 반찬가게에 계신 것 같은데, 막내 며느리입니다. 예. 지금 일하고 계신가 봐요. 3222님. 예.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그만큼 이제 즐거운 그런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저 이번 명절은 안전하고 예, 무탈한 아무런 일 없는 무탈한 가족들과 그냥 행복과 편안한 그런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목금토 이렇게 쉬는 거죠? 월요일도 쉬나? 아닌가? 목금토일 쉬니까 의외로 길진 않네. 주말이 껴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10월에는 또 휴일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기다리면서, 10월 휴일 기다리다가 다 지나가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예,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 시간 아껴 써야 되고, 즐거울 게, 예. 즐거울 때 가장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일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각종 짜잔한 고민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그 사연에 맞는 100% 맞춤 선물, 맞춤 애드립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부에서는 추석 특집 도전 한우 노래방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개가수 중에 가장 히트곡이 많은 가수. 예, 아 개가수란 말 듣는 것 자체가 난 싫어. 난 기성 가수라고 하고 싶어. 예, 여름 한정 노래방 1위 가수 이치미 박명수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히트곡 5곡을 준비해놨습니다. 번호 고른 후에 뒷소절을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 불고기용 1등급 한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자, 박명수 제 히트곡 해봐야 한 5곡 되나? 그거 이제 콜라보 한 것까지 치면은 뭐 레퍼런스를 잠깐 드리면 바다의 왕자. 그죠? 그 다음에 레옹. 바람났어. 바보에게 바보가. 그 다음 뭐 있지? 몇 곡이 더 있긴 한데. 예, 예 아무튼 간에 몇 개 없어요. 예. 아, 냉면. 예, 어우, 다 다섯 개는 있네. 이 정도면 콘서트 할 수 있는데. 그죠? 하나하고 20분 멘트 때리고 하면. 자, 냉면, 바다의 왕자, 바람났어, 바보에게 바보가, 레옹 중에서 한 소절 들으시고 그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만 불러주시면 1등급 한우, 아, 불고기용 1등급 한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 무료고, 예, 강북 멋쟁이도 있고, 이제 메뚜기 월드도 있네요. 예, 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대중화되어 있자. 근데 강북 멋쟁이도 1등 했는데, 예.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명수 초이스 먼저 시작해 볼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작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명수입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모쪼록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에도 변함없이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예, 대쪽 같은 예능 외길 34년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명수 초이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제가 단칼에 원칙과 소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고 맞춤 선물을 애드립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선물을 애드립으로 드리는 라디오 코너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직 온님이 나요. 나 최진우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 속 현빈님 보고 제 어깨가 한껏 초라해졌습니다. 정장에 어깨뽕 넣으려는데 두 개 넣을까요? 세 개 넣을까요? 아, 저도 메이드 인 코리아 봤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 현빈 씨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현빈 씨하고 함께 나오는 그 배우님들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볼만하던데. 예, 어깨뽕을 세 개 넣으면은 일본 코미디언 됩니다. 예, 어깨뽕 세 개 넣으면은 야, 이런 해만 해. 그러면서 하는 일본 코미디언들이 오버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씩 넣고 다니잖아요. 아, 세 개는 안 되고 하나나 두 개인데 두 개 드세요. 두 개 정도. 두 개도 좀 너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두 개 넣으라고. 세 개 넣으면 두 개씩 넣으면은 너무 코미디언 같아요. 저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뽕과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저희들 선물이 84가지가 있는데 뽕은 어디서 나오죠? 뽕이 뽕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예, 바로 그 위하고 소장 대장으로 해서 연결이 나오면서 항문을 통해서 뽕 나오잖아요. 그죠? 제발 틀려?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장에서 나오니까 곱창 대창 주물럭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드립 선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뽕.

하니까 곱창과 대창 예, 이 주물럭 정확히 말이 안 됩니까? 아, 안 되면 안 돼 얘기하세요. 안 할게 그러면. 예, 곱창 대창 대세트. 어, 창피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착한 생각님 주셨습니다. 추석 연휴에 부모님이랑 영화 가능한 사랑 보러 갈까 말까요? 청불이라 고민돼요. 아 이게 참 부모님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민망한데. 예, 우리 옛날에 저기 옛날 우리 옛날에 저기 저 TV 저기 주말의 명화나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키스신 나오면 에이씨 아,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돼. 아, 물 한 잔 먹고 와야 돼. 그 얼마나 좀 낯뜨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보면 모르겠는데 또 같이 앉아서 보잖아. 그럼 좀 민망해. 나는 아 근데 영화 자체는 좋은 영화니까. 예, 거기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오, 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나오네. 나 경규 형 진짜 좋아하는데 도연 씨도 마찬가지고 인성 씨, 여정 씨, 조인성, 조여정, 조조가 나오네. 조조. 영화 조조 있잖아 조조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그렇다. 예. 근데 영화는 좋은 영화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작품성으로 봐야지. 그걸 뭐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어머님 아버지 에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조 영화 관람권 조조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상성님이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이번 추석엔 진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데 빈손으로 가도 될까요? 용돈이라도 살짝 챙겨드릴까요? 아 정말 답답한 양반이네. 아니 빈손으로 오란 얘기가 뭡니까? 예, 빈손으로 오고 봉투를 두껍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진짜 아무리 저기 저 그래도 예, 자 용돈을 두둑히 좀 넣어달라. 쓸데없는 뭐 저 서지 말고 돈이 최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돈과 관련된 선물을 보겠습니다. 돈과 자 돈. 돈은 영어로는 돼지죠. 그죠? 돈. 한돈 케이크. 있어. 여기 한돈 케이크가 돼지고기로 케이크를 만든 건가? 어. 한돈 케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한돈 케이크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박희령 님 주셨어요.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이거 미리 보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박희령 님, 회사 구내식당 밥 주걱이 큰 편인데 밥 한번 푸면 부족하고 두 번 푸면 많아요. 어쩌죠? 한 번, 두 번. 점심은 좀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녁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푸짐하게 드시는 게 어떨까. 점심을 약하게 먹으면 저녁을 또 과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 번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자, 두 번. 아, 영어로는 아, 트윈이죠. 트윈. 예. 두 번. 이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을지 한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물. 자, 이해도 다 가고 있고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미치겠네, 이거. 자, 이와 관련된, 예, 선물이, 아,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예, 이, 치아죠, 치아. 아, 이가 치아구나. 칫솔 치약 세트 있어요. 칫솔 치약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없어서 못 드릴 뻔했네. 예. 자, 박종옥님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댁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남편이 바꿔주자는데 원래 쓰시던 통돌이 세탁기 최신형 드럼 세탁기 중 고민입니다. 참고로 돈이 3배 차이 납니다. 통돌이 해드려요. 통돌이. 아유 그건 뭐 저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데 뭐 빨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우 3배 주고 최신 드럼 세탁기가 의미가 있을까. 예, 원래 쓰시던 거 그냥 쓰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드럼 세탁기를 뭐 저 드럼 세탁기가 좋긴 한데 계속 통돌이를 써오셨을 아 원래 쓰는 통돌이를 고장 났는데 그냥 통돌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통돌이. 예. 자 통돌이 아 통돌이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통 바베큐 통키로 간다는 거예요. 통키 한 통키로 뭐가 있을까요. 통키. 예. 자 통에 통 아저씨도 생각이 나고요. 통 아저씨 생각나고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통키, 진짜. 아, 그렇죠. 예. 통으로. 예. 통으로 드실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이스크림 요거트. 통으로 드립니다.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통으로 드리니까, 예. 요거트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애들이 약하네. 예. 자, 4256님 주셨습니다. 친구 아들이 제 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참고로 그 아들 아직 백수입니다. 소개시켜 줄까요? 말까요? 백수더라도 그

그 친구 집이 잘 살면, 예. 친구 집이 무지하게 잘 살면, 팩트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친구 집이 땅에 한 2만 평 있고, 건물 있고, 그런 집에 또 요즘은 또 외아들이면,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 내력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백수. 아, 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백수, 명수, 용수, 철수, 빙수. 그죠? 빙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빙수 쿠폰. 예. 자, 행복한 연유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부장님께서 자기네 집에서 육전 부쳐 먹자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아, 독특한 부장님이. 아, 육전 부쳐 먹는데 왜 울어 그래, 사람을? 아니, 추석에 뭐 육전 정도 부쳐 먹을 여유 없나? 다들? 안 그래요? 한 점, 두 점을 부쳐도 육전인데. 육전을 부쳐 먹자고 부르는 건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다, 추석 명절에 다 육전이지. 그냥 차라리 육전 얘기하지 말고, 저 연휴에 시간 있으면 한잔하게 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육전을 부쳐 먹자고. 그건 좀 아닌데, 육전. 자, 육전과 관련된 선물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전. 아, 고기 육자의 전전자죠. 예, 고기 육자. 고기를 드리면 되겠네요. 이 고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 육전과 관련된 선물. 예. 고깃집 이용권. 그래, 고깃집 이용권 드릴게요. 고깃집 이용권. 아유, 힘드네. 계속해요. 지미숙님 주셨습니다. 아, 예. 오늘부터 휴가라서 아산 도고 온천 가고 있는데, 휴게소 들릴까요? 패스하고 빨리 가서 물놀이 할까요? 휴게소 가면 우동에 커피 한잔 하려고요. 아산 도고면은 한 번은 쉬어야죠. 한 번은 쉬어야죠. 원빵에 가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한 3시간 걸리나?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좀 화장실도 갈 겸 해서, 휴게소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게소에 들리고, 도고, 온천과 관련된 선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도고, 온천. 온천도 물이죠? 물이죠. 예. 물과 관련된 선물을 찾아볼게요. 예, 요소수 교환권, 요소수. 아, 디젤차는 요소수가 들어가야 돼요. 요소수. 물과 관련된 선물. 다른 물이 있나요? 다른 물 좀 볼게요. 예, 다른 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물이 다 됩니다. 에스파의 리프레시 듣고 갑니다.

0: 좋다 노래 에스파 예 윈터 보고 싶네요. 예. 자, 또 선물 드려야죠. 예, 김무정님 주셨습니다. 김무정님.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연습용 골프채가 필요합니다. 새 걸로 살까요? 초보니까 중으로 살까요? 골프를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새 거 사시는 게 좋은데, 아, 초보 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좀 처음에 중고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골프채가 그리고 또 전체가 다 필요 없고 7번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구태역을 다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치다가 아 귀찮고 막 아침씩 일어나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예, 그때 전 새 걸로 샀어요. 새 걸로 할인 받아가지고. 근데 한 번인가 치고 그냥 놔뒀는데 중고로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붙고 아 이게 나랑 맞는다 하면 그때 새 걸로 바꾸시고 중고 또 다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중고로 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채. 자, 채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아, 괜히 말 잘못 꺼냈네. 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생각났어요, 지금. 금방. 그, 이제, 고향 내려가면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술 안 취한 채 할 거 아니에요. 안 취한 채. 그죠? 술 취했는데 안 취한 채. 그러니까, 술 깨시라고 숙취 해소 음료 드리겠습니다. 예, 술 안 취한 채 하시지 마시고, 숙취 해소 음료 드시고, 얼른, 술 깨시기 바랍니다. 안귀영님, 지하철 아닌데 앞사람 가방문이 열려 있어요. 닫아줄까요 말까요? 아, 그걸 왜 남의 가방을 닫아줍니까? 말로. 손 잘못되면 오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면 뭐 저기 저 죄송한데 저 뭐 아가씨 가방문 열렸는데 잘 닫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걸 닫아주면 절대 남을 터치하거나 남의 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절대로 가방은 열어달라고 열어있는 거 다 닫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방과 뭐 열고 닫는다와 같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방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뭐 치약 칫솔도 있고 아까 치약 칫솔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방 안에 뭐 갖고 다닐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타 얼굴이 그죠? 선크림하고 또 급하신 분들은 수건 세트. 수건하고 선크림 하나인데 드릴 가방에 넣고 다녀. 수건하고 선크림 세트, 수건 세트,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잘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노래방 명수 노래방에 박명수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3: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2: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래 가비야 귀찮게 뭘 전화를 했어?
6: 선배님 귀찮다니요. 추석인데 당연히 전화드려야죠. 해피 추석.
0: 가비 너 저 추석이라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혼자 있다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 살만 쪄요.
6: 스톱. 명수 선배 This is my 추석.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장땡이라고요. 오케이.
0: 이번 명절은요 쿨 FM과 함께 몸도 마음도 풍요롭게 저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고요
6: 가비의

0: 스플 라디오 저 가비랑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함께해요.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한우가 쏟아집니다. 도전 한우 노래방. 자, 추석 앞두고 선물 준비하랴, 용돈 준비하랴, 혁띠 졸라맨 분들 손가락 빨고 있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절만 성공하면 불고기용 1등급 한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오늘의 주인공은요, 추석 특집이니까, 예. 아우, 죄송합니다. 제 위주로 그냥 박명수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박명수 히트곡이 적혀 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정확하게 가사 틀리지 않고 불러주시면 성공. 아, 국산이죠. 한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딱 끊기고 다음요 하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여기까지 해주면 딩동댕동 아시겠죠? 바람의 아들 가련다 모든 걸 다 잊고 때 거기까지 다음요. 나는 가련다 남겨진, 야, 이 노래는 잘 모를 텐데, 꿈 찾아 나는 떠나가련다. 여기까지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박명수를 너무 좋아서 정말 뭔가 좀 박명수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그죠? 근데 연락처를 몰라서 못 해준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명품 한 명도 못 받아다, 명품이. 자,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내드린 노래는 냉면 바다의 왕자, 바람났어, 바보에게 바보가 레옹이에요. 레옹. 딱 그 다음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불고기용 한우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자, 박명수와 우리 메뚜기 유재석이 함께합니다. 메뚜기 월드.
1: 웰컴 투 더 메뚜기 월드.

0: 야, 이 노래가 15년 전에 제가 15년? 15년 전에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This is Matthew World, Matthew World 환영함 이거를 화음 3도를 싸가지고 환영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한 거거든요. 예, 아, 좀 창피하긴 하다. 재석이가 싫어할 만해. 야, 아, 재밌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차피 재밌으라고 만든 노래니까. 예, 저는 강북 멋쟁이들 진짜 제가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예. 자, 한번 도전자 모시고 한번, 한우 불고기 용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요? 예, 1057님이십니까? 1057.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0: 예,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 저 하겠습니다.
0: 예.
1: 저는 화성사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신혼부부 장광입니다.
0: 어, 좋아요?
1: 너무 행복합니다.
0: 저기, 저만 듣는다고 말씀해 보세요. 좋아요?
1: 정말 행복해 보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네.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예.
1: 아, 너무 행복합니다.
0: 자, 그, 제가 제 노래를 좀 많이 알고 계세요?
1: 아, 매일 듣습니다.
0: 아닌가, 제 노래를 다 알고 계시냐고요?
1: 아, 네, 다 알고 있죠, 웬만한 건.
0: 그래요? 냉면, 바다의 왕자, 바람 났어, 바보에게 바보가, 내용 다 알아요?
1: 아, 다 알죠.
0: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1: 예, 시작하세요.
0: 한번 시작해 주세요. 어, 저, 아, 진행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아, 예.
0: 연습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다음이요?
1: 여기 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0: 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1번부터 5번 중에서 노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1: 저 2번 하겠습니다.
0: 2번. 아이구야, 대박났네. 바다의 왕자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아, 예.
2: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고래 불러봤지만.
0: 다음이요.
1: 여기 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0: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0: 다 안다면서요?
1: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0: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음 들려주세요.
2: 네? 아, 아.
0: 자, 박명수를 좋아한다는 건 뻥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예, 뻥이 아. 들통났고요. 자,
1: 예.
0: 탈락입니다. 예, 저희가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1: 네, 저 잘 보내세요.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게 또 막상 하면 또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의 우상인 쥐팍. 제가 해볼게요라고 종로의 선팍이라고 선팍. 6097님 전화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종로의 선팍 씨?
3: 예.
0: 예, 어떤 일 하십니까?
3: 어, 저는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예, 어떻게 이번 저 명절 연휴 좀 쉬세요?
3: 아, 예, 푹 쉽니다.
0: 어디 내려가세요?
3: 아, 내려가진 않습니다.
0: 올라가세요?
3: 가만히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재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가만히, 네. 아, 가만히 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 네. 박명수 좋아합니까?
3: 사랑합니다.
0: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3: 바보에게 바보가를 좋아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3: 네네.
0: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네? 한 소절만 정확히 불러주시면은 한우, 예, 불고기용 한우 보내드립니다. 자, 2번은 아까 선택이 됐고요. 1, 3, 4, 5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3: 3번 하겠습니다.
0: 3번. 바람 났어. 음악 주세요.
2: 오늘 밤나 바람 났어. 친구 따라 강남 갔어.
0: 다음.
3: 유부인은 이태원 갔어. 우리들은.
0: 아, 많이 안 좋아하네. 다들. 뻥카네, 뻥카. 자, 다 들어볼게요.
2: 친구 따라 강남 갔어.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
0: 예, 예.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였어요. 예.
3: 아.
0: 예. 몰랐어요?
3: 아니요, 알았는데.
0: 예, 알았는데 뭐예요?
3: 제가 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0: 착오요? 뭔 착오요?
3: 진짜 많이 듣는데.
0: 예, 오늘 밤 난 바람 났어. 이 친구 따라 강남 갔어. 다시 한 번.

0: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와.
1: 그렇죠, 그거였어요. 아쉽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저희가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진짜 예, 아,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좀 불러줘야 제가 또 새로운 노래를 또 발매할 텐데. 자, 다음 분 어떤 분일까요? 예, 저도 하고 싶어요. 목포 내려가고 있다고 0455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목포 내려가세요.
2: 네.
1: 예, 지금 저 045 리포터 지금 저 그쪽 교통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 네.
2: 아직은 제가 내려가지 않고요. 지금 여기 월계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구체적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괜히 그쪽 회사만 좋아졌습니다. 예, 홍보하는 바람에. 네. 예,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위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를 네. 좋아하세요?
2: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1: 저를 얼만큼 좋아하십니까?
2: 저 무한도전 때부터 완전 팬이에요, 계속.
1: 그래요?
2: 네.
1: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으세요?
2: 아...
1: 정말 박명수 힘들다.
2: 힘들다.
1: 네. 그럼 이제 계좌번호, 계좌번호 올렸어요. 얼마까지 보낼 수 있으세요?
2: 얼마까지?
1: 예, 예. 안 받는다 셈치고.
2: 안 받는다 셈치고?
1: 네.
2: 아, 이거 얼마로 해야 돼?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죠?
1: 아니, 가진 게 없는데 그게 왜, 거기 대형마트 왜 갔어요?
2: 아.
1: 박명수가 어렵다. 이제 계좌를 네. 열어서, 저기, 계좌를 열었어요. 유튜브에다가.
2: 네, 예, 계좌를 열었어요.
1: 예, 얼마까지 보낼 수 있어요?
2: 한 10만원?
1: 1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2: 네.
1: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콘서트 할 때 꼭 그 10만원 들고 와주세요.
2: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야 돼요. 예.
1: 아니 이제 본인이 표 끊고 오셔야죠. 예,
2: 내가
1: 예.
2: 티켓팅 해야 돼요? 그럼, 아 그럼 티켓팅 값까지 드네요?
1: 아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요. 예, 오지 마시고 그럼 이제 몇 예, 오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1번하고
2: 네.
1: 4번하고 5번 중인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2: 네.
1: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다음이요.
2: 쭉쭉 아이고야.
1: 그냥 재미삼아 한번 했구나.
2: 아, 아까 바람 났어도 맞췄는데 아.
1: 아 아니야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이제 할 거예요.
2: 아 네네네.
1: 자 1번 1번
2: 너무 떨리는데.
1: 자 1번 4번 5번 남아 있거든요.
2: 네.
1: 자 예 불고기용 한우 드립니다. 1, 4, 5 중 하나 골라주세요.
2: 5번이요.
1: 오메 큰일 났네. 레옹 알아요? 레옹 알아요? 레옹?
2: 레옹 알아요.
1: 자 주세요.
2: 기타 리듬에 맞춰 스피인 기타
1: 그리고
2: 스피드 세 on my heart 난 날까 쓸데 없는 남자 골미 레옹 골미 레옹 골미 아니요
1: 저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티기타
2: 리듬에 맞춰 스피인 기타
1: 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통은 리프 테마는 스팅의 쉐볼 마이 하까지 가야 되는데
2: 아. 네네.
1: 이거는 우리가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2: 아~
1: 리듬에 맞춰 스피인 기타까지 맞춰주기 때문에 선물로 불고기용 한우 보내드리겠습니다.
2: 와, 네, 감사합니다.
1: 어, 진짜 박명수 좋아하네.
2: 네, 저 진짜 좋아해요. 어, 네,
1: 진짜 좋아하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 좋아요.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2: 네.
1: 어떻게 추석 때 어디 안 내려가세요?
2: 저 목포 내려가 이따 저녁에 내려가요.
1: 어, 차 많이 막힐 텐데 괜찮을까? 어때요?
2: 아, 엄마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내려가야 돼요.
1: 엄마가 농사 지세요?
2: 아, 아니요, 저희 엄마 옷 만드세요. 옷.
1: 아, 옷 만드세요?
2: 네, 그 옛날에 무한도전 봅슬레이 그 티 만들으셨었어요.
1: 아, 진짜?
2: 네, 아유, 그래서 엄청 팬입니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딜 가시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잘 내려갔다
1: 네,
2: 올게요.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번에 8725님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하실래요?
3: 괜찮습니다.
1: 왜요?
3: 아, 관악구에 살고 있는 서희형석이라고 합니다.
1: 예, 형석 씨. 어떤 일 하십니까?
3: 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회사를 그냥 다니시면 어떻게? 즐겁게 다니셔야죠. 재밌게. 회사 어떻게 다니세요?
3: 아,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1: 재미가 좀 없는 회사인가 봐요, 그죠?
3: 예.
1: 재미가 좀 더럽게 없는 회사가 말고 그죠? 회사 가면 재밌는 회사도 많은데. 예, 좋습니다. 자,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 1번하고 4번 남았습니다. 제가 노래가 몇 곡 안 되는데요. 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1번, 4번 중에서
3: 1번 하겠습니다.
1: 자, 1번 냉면인데 냉면 알아요?
3: 아, 네.
1: 자, 냉면 갑니다.

0: 아, 역시나는
1: 널 보면 너무나
0: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냉면 냉면
1: 장난해요? 아, 들어보세요.

0: 이겁니다, 이겁니다.
1: 아.
0: 아, 또 다시 봐도 너무나 모르셨어요?
1: 아, 죄송합니다.
0: 아, 얼마 전에 제시카랑 같이 불렀는데, 아.
1: 아, 그거는, 아, 그건 봤는데, 아.
0: 그걸 보면 어떻게, 이거를 알아야지. 예. 자, 아무튼, 아. 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기본 선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못 받은 돈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장세.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충무로에 대해서 배우죠. 구교환 씨 주연의 작품이죠. 9월 30일 개봉하는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저 집합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집학이 라디오쇼 안에서 우리들의 GD예요라고 예, 이현진님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네. 이현진님 혼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고맙습니다. 재밌다고 윤선영님, 정은미님, 신별님, 장세정님, 1905님 등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 5일간의 음악여행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녁부터 많이들 오후부터 떠날 텐데 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최애곡입니다. 예, 정용돈이 부르는 강북 멋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또 추석 특집으로 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하는 거지. 다 똑같은 얼굴에 다 똑같은 스타일. 자기 색깔을 가져. 우리 강북 멋쟁이처럼.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남한산성터널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후로도 안성맞춤에서 금광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산월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서는 사람이 먼저 주목받기 마련이죠. 도전하고 부딪히는 걸 최고라고 얘기하고 미덕처럼 내세웁니다. 물론 멋있긴 하지만 부딪히는 것만이 늘 정답은 아니죠. 내 맷집이 약해졌을 때는 피하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내 에너지 갉아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SNS를 열면 뭐 누구는 여행가 있고 누구는 성공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해져 있고 또 누구는 세상 행복해 보이고요. 못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고요. 내가 굳이 꼭 저런 일까지 신경 써야 돼 싶을 때가 많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피하는 용기, 반응하지 않는 지혜죠. 다가오는 연휴에는 발빼기, 흘려보내기, 끼어들지 않기, 눈 감아주기 이런 기술을 잘 발휘해보죠.

0: 임백천의 백뮤직 9월 23일 수요일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요. 영국의 남성 듀엣이죠. 웨임이 노래한 The Edge of Heave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과 사랑할 수 있다면 천국의 끝까지라도 가고 싶어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예요. KBS 콩 앱으로는 전 세계에서 만나고 있고요.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웸의 The Edge of Heaven인데요. 여러분 계신 곳 끝까지 제가 가고 싶어요. 자, KBS E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5일 동안 KBS E라디오의 멋진 DJ들이 밤에 뜨는 달처럼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좋은 음악으로 연휴의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저희 백뮤직은 원래가 음악이 주인공인 프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 어디 계시든 평소처럼 좋은 음악으로 친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만 한다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명절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연휴 계획 있으시면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J 천이도 명절 기분 좀 느껴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유하면서 명절 지금 기분 느낄 수도 없이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 라디오 들으면서 좀 느낄 수 있게 좀 보내주세요. 2116님 오늘은 맞점하고 들어와서 일 마무리하고 조금 일찍 퇴근할 듯해요. 곧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오늘도 백뮤직 함께합니다. 조용훈 씨죠. 추석 연휴 앞둔 금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김윤기 씨 속초에서 출첵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즐거운 시간 되세요. 들 백미경 씨 재래시장 다녀오셨군요. 다들 명절 준비하시는지 시장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많아서 좀 불편했지만 명절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재래시장 가면 그렇죠. 이선화 씨 병원 가서 검사하고 진료받고 만보 걷기 완료 후 사무실 앉아 백디 보라로 보고 있어요. 백디 목 상태는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글쎄 어저께 목이 완전히 가라앉고 막 갈라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한번 용기를 내서 약을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목소리가 다 나아졌어요. 이상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자 오늘도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일상에 뭐 웃음 한 스푼 들어간 일 있잖아요. 그런 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참여해 보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예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노래 두 곡 들었네요. 미국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듀엣입니다. 알레스 브라더스의 오 로리. 오 로리, 계절이 바뀌어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노래.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니콜렛 라슨이 노래한 로타 러브였습니다. 이게 원래 그 닐 영의 노래죠. 로타 러브. 네, 니콜렛 라슨이 아주 멋지게 불렀어요. 우리에겐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사랑이 필요해요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KBS 2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5일 동안 KBS 2라디오의 아주 멋진 DJ들이 여러분들을 좋은 음악의 세계로 안내할 거예요. 항상 같이 해주세요. 조울순 씨가 시장 가셨구나. 잠시 약국하는 친구네 매장에 들렀어요. 약국도 붐비네요. 예, 명절 앞두고 또 약 많이들 사시겠죠. 8487님, 저는 가족이랑 강주 데리고 캠핑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텐트부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녁에는 장 봐서 짐 싸야 돼요. 남편한테 시키면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다 하지만 그래도 신납니다. 웬일로 아들이 따라간다는데 아빠랑 제발 안 싸우고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싸우겠죠.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죠, 남자들이. 윤영희 씨, 아이들이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야구장 가재요. 오랜만에 실컷 응원하고 맛난 것도 먹고 오려고요. 명절 음식거리는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고요. 내일 부지런히 움직여서 또 맛난 거 해먹고 이러다 살쪄서 굴러다니는 거 아닐까요? 예, 명절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김진희 씨, 올해 명절에는 부모님이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셨어요. 저랑 동생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해서 5일간 자유시간입니다. 계획을 전혀 안 세워서 이러다간 5일 내내 누워서 TV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진희 씨. 잘못하면 굴러다닙니다, 명절 끝나고. 엄혜영 씨가 오늘 인간극장에 찰나 나오셔서 뒤통수 옆모습 봤어요. 작은 오빠 반가웠어요. 진짜요? 인간극장에 내가 나올 일이 있나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 5710님이 신청하셨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뭐 미국의 전설의 가수고 배우죠. 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는 노래인데 이게 스타이즈본이라고 해요. 스타 탄생이죠. 그 영화 첫 번째 스타 탄생, 그러니까 1976년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었고요. 스타이즈본의 여주인공 했을 때 그 사랑의 테마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에 브래들리 쿠퍼하고 레이디 가가가. 거기서 사랑의 테마는 둘이 같이 불렀죠. 쉘로우라는 노래. 예, 요번 그러니까 2018년 작품의 셜록에 해당하는 사랑의 테마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에버그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에버그린도 영화 음악이었지만 이 미국 밴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라는 노래도 영화 마네킹의 주제가였죠. 6080님이 신청하셨죠. 같이 들었습니다. 아, 이 보컬 그레이스 슬릭이라는 여성 보컬리스트 정말 강렬하고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죠. 네, 이런 목소리 저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은주 씨가 피하는 용기 그 다음 멘트 앵콜 부탁해요. 요즘에 체력도 바닥 기분도 바닥인지라 글로 적어놓고 힘내보려고. 오늘 오프닝 멘트잖아요, 그죠? 우리 신작가가 쓴 오프닝 멘트가 피하는 용기 반응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예, 피하는 용기 반응하지 않는 지혜, 좋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12시 29분 됐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0503님, 36개월 아들내미가 감기 걸려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가정 보육 중이에요. 근데 아이가 딱 이거 뭐야?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식이거든요.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끝없는 질문 공세에 나이 많은 이 엄마 힘듭니다. 특히 한창 빠져있는 공룡 이름 물어볼 때면 난감해요. 스피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등 뭔 사우루스가 이리 많아요. 그냥 대강 지어내서 말할까요? 이건 엄마 사우루스야. 질문 그만하라고 생긴 공룡. 그죠, 웃죠. 진짜 사우루스. 이 사우루스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도마뱀, 파충류 이런 얘기인데 제일 사납다는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가 그리스 말로 폭군, 독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폭군 도마뱀인 거죠. 정오영씨, 어제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아내랑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지고 간 수레를 현관 앞에 잠깐 세워뒀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웬 낡은 수레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수레하고 바꿔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왔어요. 착각한 거면 다시 바뀌겠죠. 과연 우리 수레가 돌아올지, 이대로 양심불량의 현장으로 남을지, 이 미스터리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와, 우리도 궁금하네요. 오영씨 2탄 기대 기대. 송진섭씨, 딸이 어제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대박, 충격이야. 그래서 왜 그래, 뭔 일 있어? 물었더니

2년이면 21살 되는 게 충격이네요. 이게 조용히 나이 먹고 있는 57살 어르신한테 할 말인가요? 그저 웃죠. 그럼 나는 8487님, 저희 시누이가 환갑이 코앞인데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그래요.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말렸죠. 아, 그 나이에 무슨 운전면허야. 몸이 굳어서 안 돼. 면허 따고 나면 곧 반납할라이 되겠다. 근데 시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냅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큰 소리를 쳤어요. 누나가 운전면허 한 번 했다면 내가 경찰 데서 사준다 내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요즘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만나게 될 텐데 진짜 밖에 하나 값이라도 보태야 되나요? 어이없어서 그냥 웃죠. 그쪽에서도 진짜 사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남편이 그럴 겁니다. 누나, 내가 자극 줘서 한 번에 딴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이럴 거예요.

네, 같이 웃게 되는 노래. 독일의 디스코 그룹 바니엠의 해피송.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모두 함께 노래하고 춤추자라는 노래. 이 노래 6236님, 9132님, 8821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은 노래 청하셨습니다. 늘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죠. 그냥 웃죠 사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내 얘기도 되고 남 얘기도 되고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돼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정오영 씨가 그 술에 바뀐 거요. 그 사연 주셨는데 제가 2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주셨네요. 그 남의 수레를 현관 입구에 놔뒀더니 수레는 바뀌지 않았고요. 쓰레기통처럼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정말 그냥 웃겼어요 하셨네요. 뭐야. 아, 너무 양심불량이다. 아니, 세상에. 그래서 버린 데는 계속 버리게 되고, 그죠? 아, 참. 김정화 씨, 백디, 부산 아지매도 왔어요. 갈 데라고는 백디밖에 없어, 예. 여기서 놀아도 되지, 예. 아유, 그럼요, 정화 씨.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회식과 꼭 붙어 있으니까요. 7025님이 아까 우리 신작가의 오프닝 멘트 피하는 용기, 반응하지 않는 지혜 그 얘기 들으시면서 피하는 용기라. 저희 남편 이름이 용기예요. 피하고 싶긴 하네요. 용기 씨는 어떻대요? 4361님 백디 저 벌써 전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례는 안 지내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먹이려고요. 제가 사장 싸모거든요. 참고로 명절 지나 바로 있는 중간고사로 쉬지도 못하고 항상 1등 해주는 고이 아들 덕에 목포에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저희는 이번에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 아들이 효자예요. 백디도 명절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일하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대접하고 근데 자랑도 하셨네요. 항상 1등 해주는 고이 아들. 야 대단합니다. 아까 이거 뭐야 사연 들으시면서 최유리 씨가 슈퍼 궁금이에서 질풍노도식이 접어들면 슈퍼 무건수행자가 된다. 사람의 일생 같습니다. 이경순 씨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청년 같으세요. 의해? 하셨나? 의해? 그 웃음소리 뭔가요? 저 그냥 젊다라고 해주시. 근데 젊다라고 해줘봤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네.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란 노래요. 7733님, 6578님이 미국 밴드죠.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청하셨어요. 처음 당신께 키스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이경순 씨가 유독 백뮤직은 선곡들이 좋아요. 기분 좋아지는 달달한 노래들 감사합니다 하셨죠. 네, 선곡 맛집이니까요. 지금은 목소리가 제가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입니다. 김은경 씨, 지인 언니들과 공원에서 들으니까 너무 맑고 포근해요. 행복 배터리 충전됐어요. 고맙습니다.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에 이어진 영국 밴드 Honey Drippers의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사랑의 바다로 갑시다 라는 노래 Sea of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배우 출신 가수죠. 가수도 세계적으로 성공했어요. 카일리 미노그의 I Should Be So Lucky, 내가 꿈꾸는 사랑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래예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혼자

4283님이 백디 노메러 노래 신청해요. 이런 날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뭔 곡인지. 이걸 거예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자, KBS 2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DJ 천이 타임.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아일랜드 보이 밴드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닥쳐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몇몇 구간에서는 귀성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체는 퇴근길 무렵 귀성 차량들이 더 늘면서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어진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수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사 일대와 입장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부근 다시 청주 일대로 모두 3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칠곡 휴게소 부근 갓길과 더 가서 경주 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문경 2터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9월 23일 수요일 2부는 영국 가수입니다. 폴 영이 노래한 Every Time You Go Away였어요. 당신이 떠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요 라는 노래인데 김홍관 씨는 네가 토끼일 때마다 하셨네요. 네가 토끼일 때마다의 반대말은 내가 거북일 때마다 미안합니다. 김재성 씨, 오, 폴령이네요. 연인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듯. 맞습니다. 네. 폴령 제가 90년대에 만났었죠. 근데 금발의 미남이더라고요. 예. 네.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일란성 쌍둥이인 줄. 감기 걸리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 씨, 백님, 웃자요. 감기 걸려서요. 글쎄 말이에요. 아유, 걱정 끼쳐드려서. 5701님 백디 딸아이가 주캐팅에 실패해서 직접 데리러 왔어요. 주캐팅이 아마 추석 기차표나 버스표 예매를 말하는 것 같죠.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 싸서 노래 따라 부르며 왔는데 허걱 반대편 하행 차선이 공주부터 막히네요. 저희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겠죠. 그 역귀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부분 부분별로 또 이제 풀리고 그러겠죠. 그냥 딸아이랑 모처럼 드라이브 한다, 또 밀린 얘기 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오시면 좋죠. 네. 제가 하여튼 2시까지는 꼭 붙어 있겠습니다. 명절에 보면 그 집안마다 그 집 그 메인 셰프의 주특기 요리라고 해야 되나요? 늘 단골 대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서만 유독 대량 생산된다거나 또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또 어머니가 자존심을 걸고 힘줘서 하는 음식 그런 메뉴가 누구나 있죠. 이 음악 방송도 오래되다 보면요 그 프로그램만의 맛과 결이 생깁니다. 그 맛과 결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자주 청하시는 노래들이 이제 오랫동안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곡 맛집 우리 인백션의 백뮤직을 여러분들의 색깔로 물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100 지금 투표 받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새로 생긴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 좋아하는 뮤지션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추억담 적는 칸도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중복 투표도 가능합니다. 설문 참여하신 분들 추첨해서 쉬운 분께 도넛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일양약품.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0: was young.
1: 진짜 추억추억하는 노래 네 곡이었어요. 벌써 네 곡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들이 짧아서요.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로 시작했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피아니스트인 와우 이렇게 시작해서 와우 이걸로 끝나는 노래죠. 당신은 내게 세상 전부예요라는 노래인데 8376님, 박향숙 씨, 305님, 민지영 씨가 이 노래 청하셨고요. 들으시면서 안서진 씨가 큰오빠한테 처음으로 배웠던 팝송이에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 안오엽 씨는 백천이 형, 내가 제일 이뻐하는 외손녀가 김유민이에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노래는 2126님이 신청하셨죠. The Box Tops의 The Letter. 백디, 이 가을 그리운 이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곡 올립니다. The Letter라는 곡이 있죠. 꼭이요 하셨습니다. 예, 미국 밴드입니다. The Box Tops.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당장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라는 노래. 그 다음 노래가 이제 그 정복숙 씨가 청하셨죠. 미국의 컨트리 가수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인생이 늘 장미처럼 아름답진 않아요 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어진 노래는 8886님 그리고 김미영 씨가 청하신 미국의 컨트리 가수이고 기타 벤조 연주자입니다.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들어보니까 지난 젊음이 너무 아쉬워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다영 씨가 백디 안녕하세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요. 하루에 틀어주시는 노래 중에 모르는 노래가 있나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있죠? 왜 없어요? 99.99%는 압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듣는 노래는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노래 배달하면서 그것도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모르면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보다 뭐 내가 많이 안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 언제든지 우리말로 보내셔도 되고요. 듣고 싶은 노래 부담 없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285님,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차 안인데 지루하지만 설레요. 집에서 반겨줄 부모님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대요. 아, 부모님 만나러 가시는구나. 한순영 씨, 백디 사장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자는 말이 없네요. 시간 시간마다 손님 약속이 잡혀 있네요. 사장님도 지금 답답하겠죠, 뭐. 이현숙 씨, 백디, 저 요양원 근무하는데 내일하고 추석 당일날 근무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송편도 만들어 먹고 게임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며 즐겁게 지낼 예정이에요. 요양원에서 생활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죠. 그럼요, 이현숙 씨 수고 많으시네요. 김영빈 씨, 백디, 저는 예전에 제가 막내라 명절에는 용돈을 받곤 했는데 이제 어린 조카들이 많아져서 돈 나갈 일만 있어요. 너무 부담돼요. 저는 잠깐 얼마 못 받고 이제 조카들은 계속 쭉 줘야 해요. 손 떨려요. 본인 사정껏 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명절에는 조금 무리하다 싶은 게 좋죠. 네, 아이들한테.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정재윤 씨가 공기곤충 추가은 금메달. 오, 그래요? 방금 땄나 봐요. 예. 네. 추가은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군요. 지금 아이치현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죠, 이번에. 10월 4일까지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메달 집계를 좀 보니까 중국이 32개 금메달입니다. 일본이 11개, 한국이 7개군요. 그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가 펜싱, 수영, 배드민턴, 뭐 탁구, 야구 금메달이 나올 종목이 많네요. 어제 그 펜싱에서 에페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 추가했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근대 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 선수 그리고 근대 5종 남자 단체전에서 나왔고

테크볼이라고 있죠. 왜? 거기 남자 단식에 이준석 선수, 또 남자 농구 같았고요. 수영의 김영범 선수가 남자 자유형 50m, 그리고 이제 어제 송세라 선수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메달에 관계없이 지금 열심히들 우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 가수죠. 타커의 노래 준비합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거리를 누벼보자라는 노래예요. Putting on the Ritz.

타커의 Put It On The Ritz에 이어진 영국의 프로젝트예요. 로빈 스콧이 만든 프로젝트 에미 노래한 팝 뮤직. 팝 음악은 장르와 국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 불러드릴 텐데요. 명절 앞두고 사람들 마음이 좀 붕 떠 있잖아요. 이럴 때 생일이면 좀 유야무야 묻힐 수 있죠. 정신없이 넘어가기 쉬운데 DJ 천이가 섭섭하지 않게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씨가 맞아 이 노래도 있었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가워요 하셨죠. 네, 팝뮤직 들으시면서 그랬나요? 박연숙 씨, 오늘 저희 남편 생일입니다. 생일이 뭐 별거냐며 매번 아재 같은 소리하는 남편이에요. 정현진 씨 생일 축하해요. 사사사원님, 친정엄마 이순자 자자 생신이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7751님, 사랑하는 아내 박종경 씨와 육아로 힘들어하는 저의 외동딸 최하얀의 생일입니다. 종경 씨, 하얀아, 사랑해. 백천님도요, 사랑합니다. 저까지요. 네. 근데 엄마하고 지금 딸하고 같은 날 생일인 거죠? 6290님, 인천 사는 신왕식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 생일이에요. 여보, 최정경 씨 생일 축하합니다. 김영임 씨는 저희 오빠 김영수의 생일이에요. 무엇보다 건강하길 바라며 생일 축하해 하셨고, 4512님은 김영지 생일 축하해 주세요. 추석 대목 미치라 챙겨주질 않네요. 그리고 1865님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열심히 일하는 딸 예림이 생일입니다.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2581님은 큰아들 현교 씨, 또 최윤수 씨는 부천 시립도서관의 맏형이라고 하셨죠. 차기호 씨 생일. 4465님은 남편 생일 축하하셨는데 성함이 없네요. 예, 불러드립니다.

종경씨, 예림씨, 정경씨, 영수씨, 영지씨 생일 축하합니다. 신청곡이 와있네요. 8472님이 리에스타 스타피넨더 리게이라 노래 청하셨죠. 첫 연주부터 신나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남성 듀엣이죠. 리게이라. 리에스타 스타피넨더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서영 씨 달려. 7375님 선곡 너무 좋아요. 용인에 계시는군요. 리게이라의 레스타테 스타피넨도에 이어진 스페인 가수 데이빗 라임의 밤비나였습니다. 밤비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늘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인백션의 백뮤직 KBS 2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첫째 날입니다. 자, 이제 이번 곡은 많은 분들이 청하셨네요. 6889님, 이재은 씨, 김윤희 씨가 청하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리 굴딩이 노래하는 How Long Will I Love You. 세상이 변해도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계속될 거예요.

7656님 신청곡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닐 다이아몬드 송송 블루. 우리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봐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궁 1522588 관절 보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KBS 2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여행 첫째 날 인백션의 백뮤직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생방송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둘 거예요. 명절 준비하시면서 노동요를 함께해 주세요.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송영옥 씨가 청하신 영국 밴드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셀라비. 인생에는 사랑, 이별, 기쁨, 슬픔이 있죠. 결국 그게 인생이요. 인생이에요 라는 노래죠. 내일 다시 만나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 43km 막히는데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반대 서울 쪽으론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요. 문경 2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한 번에 13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도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방향은 동작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604님께서요 응디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 쉽니다. 와 신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명절도 세야 되고 부모님 댁에 수리할 게 많아서 일해야 하네요. 벌써부터 피곤이 살짝 올라오지만 우리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냅시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와 신난다 내일부터 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연휴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반제분들 그래도요 추석이에요 명절이에요. 조상님들께 차례도 지내고 가족들이랑 명절 음식도 먹고 부모님 댁 수리하고 고맙다는 말도 듣고 뭐 그러면서 한 번도 웃고 그러다 보면 행복 지수가 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요. 박서진의 힘내라 인생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시작된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은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에도 응디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 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못 쉬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진짜 푹 쉴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진짜 몇 있을까요? 뭐 물론 쉬는 날이지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시댁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고장난 거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쉬는 날이라 회사 안 가는 김에 뭐 집 인테리어 좀 길게 쉬는 김에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갔던 데 가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그래도 풍성한 추석입니다. 이현정님께서 저는 오늘 회사에서 오후 4시에 조퇴하고 추석 차례상 준비하러 대구 서문시장에 갈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북적거리면서 설레는 그런 추석 대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추석 분위기 내보려고 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추석하면은 막 추석 분위기, 설날하면 설날 분위기, 막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막 이런 게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죠. 그냥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고 뭐 홈파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밖에서 뭐 음악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 분위기 내봐야죠. 미소가은님께서 반짝이님들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이런 덕담을 나누고 하는 거는 당연히 추석 분위기 나지요. 그쵸? 이런 덕담이라도 우리 나눕시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요. 반짝이 분들의 고향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전국 팔도 자랑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거든요. 사투리로 사연 보내주시면 완전 환영합니다. 반짝이 분들 고향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되는 명소, 먹어야 되는 음식 등등 본인 고향의 자랑거리를 사투리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전국 팔도자랑에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분은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미스터 4에서 진을 차지한 이소나 씨. 그리고 탑세븐 염유리 씨와 흥겨운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광고에 이어서 린의 아이주와 띄워드리고 추석 기획으로 마련한 시간 전국 팔도자랑 시작할게요.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1: 소화불량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반짝이분들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1: 나의 살던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
0: 제 고향은 김해예요. 저도 고향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줄줄줄줄줄 있거든요. 반짝이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국 팔도 자랑은요. 우리 반짝이분들의 고향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연을 사투리로 보내주시면 완전 환영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콩과 문자로 도착한 고향 자랑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김동건님께서 어따 광주하면 육전이어라 식탁에서 그냥 구워주는데 뜨끈하니 맛이 좋아버려요. 광주하면 육전이죠. 또 이렇게 육전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현만님께서 경남 합천으로 어있어. 해인사도 있고, 예. 황계 폭포도 있어, 예. 합천 댐도 있다, 아닙니까? 놀러 어있어. 뭐, 지기 주요. 근데 알아들으시죠? 우리 반절분들. 제가 또 사투리로 오시니까 사투리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봐. 어있어, 보이소, 사있어. 거기 황계 폭포. 합천댐, 해인사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놀러가고 싶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전국팔도로 여행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소영님께서 응디 말하면 귀 아픈디 내 고향 서산은 응디도 알걸요. 인제가 뭐 자연산 대하랑 꽃게 계곡지로 밥 먹고 집에 올 때는 어리구이죠. 육종마늘, 생강, 마령서, 감자죠. 마령서 사서 짊어지고 오고요. 실컷 먹고 와요. 응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말해 뭐예요? 다 알죠. 에, 서산. 고향 서산이시군요. 아, 대하랑 꽃게. 개국지. 전 진짜 충청도 가서 개국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딱 그 지역의 음식을 맛봐야 되는데 진짜 어떤

맛있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개국수를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충청도에서 진짜 유명한 게 개국지라 가서 제 노래 가사에도 개국지를 넣어놨거든요. 언젠간 한번 진짜 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최현진님께서 응디 전라도 고창 알랑가 몰라이. 고창암은 풍천장어와 복분자가 유명한디. 얼마 전에 고창 선운사 꽃무릇 진짜 이쁘게 펴서 전국에서 다 보러 왔단 게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전라도를 전라도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전라도요라. 고창 알죠? 고창 뭐 당연히 알죠. 풍천장어. 장어하면 또 풍천장어 아닙니까? 진짜 장어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그 몸보신용 약간 그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자주 못 먹는데 풍천장어 맛있는 거는 진짜 누구나 다 알죠. 거기에다가 다 복분자 먹어주면 그냥 몸보신 끝나죠. 아우 장어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사투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네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전국팔도 자랑사연 만나볼게요. 이 노래 들어야죠.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었어요. 추석기획으로 마련한 시간이에요. 전국 팔도 촬영! 계속해서 콩과 문자로 도착한 반제분들 전국 팔도 자랑사연 만나볼게요. 황승현님께서 음디 경북 김천에 놀러와요. 직지사 사명대사공원에 오면 평화의탑이라고 있는데 밤에 보면 야경이 끝내줘요. 일찍 와서 활짝 핀 꽃무렵도 보고 산채 비빔밥도 있는데 한 그릇 비빔 먹으면 아주 끝장남요. 김천 놀러와요. 되게 귀여운 말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여로 이제 끝나 여로. 미소가님께서 제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더래요. 유명한 게 한우 연탄구이 물 닭갈비가 유명하더래요.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도 있고 용이 승천했다는 동점 구문소도 있더래요. 들려 보더래요. 한우 연탄구이. 강원도 태백에 한우 연탄구이가 있구나. 그리고 닭갈비는 뭐 유명한 거 알죠? 강원도는 워낙 또 닭갈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도 있고, 용이 승천했다는 동점 구문소도. 하여튼 근데 진짜 강원도는 뭐 워낙 맛있는 것도 많고, 일단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행 가기 너무 좋죠. 김명아님께서 내 고향 포양은 바다 산 지척에 있다 아닙니까? 죽도 시장 가면 싱싱한 깨기 생선이죠. 물회 그놈들이 날 좀 때려가지고 있어 하니까 시장 갈 때마다 지갑은 가벼워지고 양성 한가득 사온다 아닙니까? 응디 포항에 놀러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죽도시장 유명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거기에 보통 그쵸 지방분들은 괴기라고 하죠. 괴기. 괴기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선입니다. 생선. 근데 진짜 또 포항 하면 솔직히 물회 아닙니까? 물회. 저는 진짜 물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포항에 갔을 때 그 군부대 근처에서 먹었는데 그 집 이름을 몰라요. 하여튼 거기에서 먹었던 그 물회가 아직도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포항 가면은 진짜 물회 무조건 먹어줘야죠. 예. 자, 박숙형님께서 이따 아닙니까? 저희 함양에는 산삼의 고장이라고 단단한 양파도 단맛과 매콤한 맛이 적당했어. 억수로 맛있고 사과도 있어. 사과도 맛있어. 지리산은 뭐 잘 알 것이고 상림숲이 있는데 산림욕과 힐링하기가 억수로 좋아. 많이 놀러 있어. 억수로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저도 어찌됐건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 사투리를 들을 일이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으면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억수로라는 말 진짜 많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와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정겹네요. 억수로 맛있다. 억수로 맛있어. 맞아요. 함양 산삼. 그리고 양파가 단맛과 매콤한 맛이 나요. 이 양파는 한번 좀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1402님께서 나는 잠깐만 이게 갑자기 나오려니까 잘 안되네. 전북 잠깐만요. 전북 따라라라. 나는 전북 임실이 고향인지 고향 떠난지는 45년 됐어도 임실야금만 나오면 가슴이 떨려버려. 옥정어도 겁나 이뻐. 이거 약간 못 알아들을 것 같기는 한데 임실 야금만 나오면 이 말이 이제 임실 얘기만 나오면 이라는 뜻이겠죠. 고향 떠난 지는 45년 됐어도 우리가 그 지역의 말투 그때 그 추억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안 까먹죠. 서미애님께서 응디 나는 충남 논산인데 논산 하면 뭐다? 딸기유. 논산 딸기 하면 긴 말 필요 없쥬. 한번 오실튜? 오실튜? 이렇게 하는 것도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딸기 알죠? 충청도에 또 유명한 게 딸기, 개국지.
인삼 뭐 이런 거. 아, 논산 딱이 맛있죠. 예전에 제 동생 거기 군대 갈 때 논산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진짜 인심 좋고 여유롭고 그쵸? 자, 지금까지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게시판으로 도착한 반짝이 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홍단비의 고향버스 그리고 김용임의 고향 가는 길.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단비의 고향버스에 이어서 김용임의 고향 가는 길 띄워드린다고 했는데 진성의 채석강 먼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아,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고향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 팔도 촬영! 이번에는요, 추석기획 게시판에 도착한 반지분의 고향 자랑 사연 만나볼게요. 구기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내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하회마을 간고등어 안동국시와 안동소주 아이가. 제가 어렸을 적에 태어나고 자란 안동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것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네요.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제 고향 안동의 낙동강 줄기와 하회마을을 유유히 흐르는 물길입니다. 어리적 안동에서 자랄 때는 예의범절을 유독 강조하시는 어르신들의 조금은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살이를 겪어보니까 그 엄격함의 바탕에는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정이 깔려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수년 전 하회마을에서 불꽃놀이가 열리던 가을밤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길을 잃고 난감해하던 한 타지 가족이 있었는데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선뜻 그분들을 집 안으로 모시더니 따뜻한 안동 간고등어 구이하고 안동국시 한 상을 차려내 주었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손님들에게 어르신은 안동 찾아온 손님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면서 손사래를 치셨죠. 안동은 단순히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같은 유적지만 뛰어난 곳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선비의 품격과 따뜻한 인정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제가 안동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안동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실 거지예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영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 지금 들어봐야죠. 그리고 진성 선배님의 노래를 한 분 더 신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노하수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 띄워드리고요. 네. 신청하신 진성 노래, 안동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들려드린다고 했죠. 김용임의 고향 가는 길까지 띄워드릴게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그리고 김용임의 고향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고향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전국 팔도 자랑 계속해서 김지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디. 제 고향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은 소양강이 멋진 도시고요. 그리고 닭갈비가 맛있는 곳입니다. 막국수도 유명하죠? 제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춘천에 놀러갈 때마다 닭갈비 맛집, 막국수 맛집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춘천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사명감을 가지고 추천해주고 있어요. 서울 용산에서 기차 타면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하거든요. 참 고요하고 마음 편한 도시예요. 춘천에 살 때는 몰랐는데 춘천을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말에 나들이 하고 싶을 때 그냥 기차 타고 훌쩍 여행 오기 좋은 곳입니다. 반제분들 춘천 놀러 가셔서 소양댐도 보시고 소양강 처녀상도 구경하시고 닭갈비도 드시고 막국수도 드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담백하고 힐링을 선물해주는 곳 춘천으로 놀러오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춘천은 딱히 사투리가 없어서 서울말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춘천 좋지요? 예. 그 노래도 있잖아요. 춘천 가는 기차.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진짜 그냥 훌쩍 기차 타고 떠나기 좋은 곳이죠.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그래서 그 소개해주는 추천해주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춘천에 진짜 살았던 사람은 어디가 맛있는지 알잖아요. 진짜 그 동네 사람만 가는 그런 숨은 맛집 있죠.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자, 춘천이 고향인 지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옵시다.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에 이어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윤쾌로의 춘천역에서.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좋은 간단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9: 2023님께서요, 부산 자갈치 시장 유명합니다 라면서 자갈치 아지매 신청해 주셨습니다. 끝곡으로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이소나씨, 염유리씨와 함께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광주까지는 6시간 20분, 부산까지는 7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제천터널과 다부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총 32km 막히는데 여주에서 감곡까지와 또 문경 2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 한 번에 30km 정체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와 동호대교에서 사고 났습니다. 여의하류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연상.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KBS 이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듣고 왔어요. 짜짜짠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소나 씨, 염유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엔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드디어 이분들을 모시네요. 참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돌변하는 두 명의 멋진 여자 가수입니다. 미스트로4의 진 이소나 씨 그리고 탑7을 차지한 염유리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반갑습니다.
1: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반짝이분들 안녕하세요. 은피트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미스트롯에서 진을 수상한 이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저는 성악과 트롯을 넘나드는 가수 염유리입니다. 2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
0: 어허. 염유리 씨 2년 만에 저희 만났어요.
3: 네, 맞아요.
0: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왜

0: 시간이 빨리 흘렀죠?
1: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이 금방 흐른 줄 몰랐는데요.
0: 아, 그러면 나 지금 2년 늙었다는 거네. 나이 먹었다는 거. 어, 진짜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잘 지내셨어요? 네.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이제 네.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제 또 탑세븐이 되어서 이제 또 실력도 에이. 많이 쌓고 다시 야.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에이,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탑세븐을 차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빛나는 초대석에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미스터4에서 진을 차지한 1위! 이소나 씨 모셨습니다. 소나 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위 이소나입니다.
0: 아, 조금 늦긴 했지만 진짜 네네네. 진 되신 거 너무 축하해서 저 아유, 너무 잘 봤어요.
2: 감사합니다. 네,
0: 진짜 뭐 두 분 다 요즘 뭐 어딜 가든 알아봐 주시고 진짜 바쁘시죠?
2: 네네. 네. 아유, 뭐 정말 네.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집에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혼자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는 무대가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0: 아, 진짜 가수로서 내 무대가 많아진다는 것만큼 행복한 맞아요, 게 없죠.
2: 맞아요.
0: 그리고 뭐 어떻게 밥상도 좀 달라졌나요?
2: 밥상은 이제 제가 차려야 돼서.
1: 아, 맞네.
2: 그쵸. 저는 이제 제가 차려야 되죠.
0: 맞네요. 네. 어떻게 염유리 씨는? 아, 저는 혼자 사세요?
1: 네,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원래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닭고기를 먹었다면 그래도 이제는 돼지와 소를 좀 자주 먹고
0: 좋다. 에. 고기 좋아하는데 닭고기 먹으면서 소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1: 맞아요.
0: 정승현님께서 염유리 이소나님 너무 반가워요. 오늘 세 분 티키타카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2628님께서 예쁘다를 뛰어넘어 그냥 여신들이시네요. 미모 열릴 중 너무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김영랑님께서 두 분 보러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귀만 즐겁다가 눈도 즐겁게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청순해요.
1: 아, 정말요?
0: 되게
2: 감사합니다.
0: 되게 물, 그 왜 투명한 물 같아요. 엄청 맑고 예쁘시네요.
2: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잘 된 것 같네요.
0: 네네. 아, 메이크업 잘 돼서 좋아요.
2: 네.
0: 자, 소나 씨는요, 중요한 무형 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십니다.
2: 네, 맞아요.
0: 저 개인적으로 저기 경기민요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2: 네,
0: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한 소절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2: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네. 많이 하시는 태평가 네.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짠!

0: 끝났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3: 아니 저기 신승태 씨도 경기미녀 하셨고.
2: 어 맞아요.
3: 또 누가 했었지? 하여튼 경기미녀
2: 미리 언니 이미리.
3: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경기미녀 한 소절씩 들려달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되게 날카로웠어요. 자 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성격 따라가는구나.
2: 그래요?
3: 아니 이선호 씨는 되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저는 어? 이거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청순하신데 짜증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재밌겠다 하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짜증을 내어서
2: 네, 좀 한번 가야 되네요. 짜증을 가야 될까요?
3: 이게 약간 경기미녀는 그게 특징이 아니었구나. 이게 성격대로 가는 거군요.
2: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경기미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앞에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게 특징이에요. 짜증을 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승격법을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3: 그러니까,
2: 이렇게 앞을 세게 불렀나 봐요.
3: 그러니까 네, 네. 아, 난 그게 포인트인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1: 근데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3: 네, 맞죠, 맞죠.
1: 그렇게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3: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 짜증을 내요.
3: 아니야, 이건 성격이 아니야.
1: 네, 그러네.
3: 온순한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7855님께서 짜증 거 화가 사라지는 거. 녹네요, 녹아.
1: 진짜, 진짜.
2: 감사합니다.
3: 아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도 뭐 네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오랜만에 어떻게 성악 한 소절?
1: 아 그럴까요?
3: 네, 네.
1: 그럼 저도 이제 오페라에 나오는 네. 아리아 한 곡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 아리아.
2: 아리아.

0: 그렇군요.
1: 약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2: 맞습니다.
1: 이런 거.
2: 3855
1: 님께서 명절 앞두고 그냥 화와 짜증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중이네요. 그리고 토핑 가득 님께서
3: 고급지다.
1: 아주 시작부터 그죠? 귀가 호강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즐겁게 수다 떨고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이거를 또 코너를 시작해야 수다를 떨 수 있거든요. 외쳐봅니다. 30초 셀프 홍보 타임! 와! 30초 동안 시간을 주실 텐데 이렇게 잘 그냥 자기 소개 뭐 신곡 나왔으면 신곡 홍보 뭐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얼마 전에 좀 그 홍자 씨가 오셨는데 네. 30초 시작하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가 망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다시 기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잘 초식에 나온 거 잘 들으시면서 네.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0: 유리 씨 먼저 가볼까요?
1: 네. 연유리 씨 일단 경험자 이거 그때 없었어.
2: 해봅니다.
1: 아 맞아요. 그때 이 코너가 없었어. 네. 자 갑니다.
2: 시작해 주시죠.
1: 그렇죠 30초 주세요.
2: 네 저는 앞유리 아니고 긴유리 아니고 옆유리고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이제는 트로트로 도전하게 되어서 미스 3 때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미스 4에서 당당히 톱7을 차지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깐만 내성적인데요. 하지만 무대 앞에서는 그래도 좀 태토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0: 가까이 있습니다. 좋아요.
1: 뭐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뭐 그렇게 포인트도 없었지만 잘 들었어요.
2: 네.
1: 자 이건 진짜 기억나요. 앞유리 아니고 뒷유리 아니고 옆유리. 근데 옆유리. 성이요 옆씨가 아니라요 염입니다. 염.
2: 아 맞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1: 옆씨가 아니라 옆유리. 미스트 3에서 좀 이렇게 성적을 못 가뒀다가 미스 4에서 네. 당당하게 탑세븐을 차지했다고 해주셨고요. 아 근데 그 아쉽겠어요. 미스 뭐 그거였잖아요. 탑 5.
2: 맞아요.
1: 그래도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탑세븐 충분한 탑세븐의 개운은 받고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 좀 내성적인 편이셨어요?
2: 네, 제가 좀 아이여가지고 MBTI가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낯도 많이 가리고 조용조용 하긴 한데 이제 또 알고 보면 친해지기 쉽다.
1: 원래 그 앞에 내성적인 분들 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자기 친한 사람 앞에서는 엄청 활발하죠.
0: 저도.
1: 그러니까요. 네. 아이세요?
0: 네, 저도 아이예요. 네.
1: 저희 아이 셋끼리 모여가지고
2: 지금 아이세요? 님 아이세요?
1: 저 아이예요.
0: 진짜요?
1: 전 되게 굉장히 2인 척하는 아이. 그래서 집에서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다들.
0: 그렇죠? 네 무조건이죠.
1: 저도 그렇습니다.
0: 그러시구나.
1: 하지만 무대에서는 태토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고 근데 또 그 고기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중간에 굳이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0: 우리 유리가 솔직한 친구라.
2: 아니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요. 선배님이랑 저랑 만약에 이제 술로 이제 붙으면 누가 더 잘 먹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0: 왜 붙어야 되는 거예요?
2: 아니 저도 선배님 잘 드시는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1: 아니 저는 못 먹어요.
2: 아 그러세요? 그걸 왜 여쭤봤죠 어떤 분이?
1: 그러니까요. 그 어쩌다가 제가 무슨 술을 잘 먹는 거로 소문이 났는데 아니 전혀 못 먹습니다 저는. 그 좀 많이 드셔. 그래서 뭐 술 얘기를 우리가 뭐 길게 하면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찌됐건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이순아 씨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0: 네. 네.
1: 이순아 씨 갑니다. 30초 주세요.
0: 네 여러분 벌써 제가 미스트로4에서 진을 받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은비트 제가 처음 왔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를 진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우승자 특정곡 목련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31일 날요 저희 미스트로 안 돼! 10월 31일 날 안 돼!
1: 귀여워.
0: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네. 30초가 왜 이렇게 짧아요?
2: 아, 진짜 못 짧아요.
0: 짧다.
1: 이거 말을 좀 하게 해드려야 되나?
0: 10월 31일 토요일 날이요. 저희 미스트로4 서울 경인의 평화의전당에서 앵콜 콘서트 하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1: 앵콜

0: 하시는군요.
1: 네네.
0: 좋습니다. 지인이 된 지 6개월 됐는데. 네. 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고, 진짜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렸고, 우승자 특전곡이 목련이군요.
1: 네, 맞아요. 네.
0: 이곡 한번 설명을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1: 네, 이 목련이라는 곡은 저희 그 장윤정 선배님, 장공장장님께서 지어주신 곡이고요. 네. 이 목련 꽃을 이제 가수하고 빗대어서 이제 지어주신 곡인데, 이 목련 꽃이 그 정말 오랫동안 꽃봉오리로 있다가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만개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스트로프 참가자들을 보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꿈을 품고 있다가 이제 화려하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련꽃에 비유해서 이 곡을 지어주셨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소나 씨 맞춤곡이네요.
1: 네네. 가사 내용도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쉽게 금세 떨어지지 않는다. 비바람 추운 날 견뎌내다가 다시 피어나는 목련이다. 또 이런 가사예요. 좀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0: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자, 이소나 씨 기다리고 계셨죠? 여러분, 이소나 씨의 라이브 목련, 방금 설명해 주신 그 곡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반짝이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올 추석에 꼭 하고 싶은 것.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추석은 매년 돌아오지만 2026년의 추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뭐 하고 싶으신지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5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올 추석에는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찾지 마세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결혼 이후 2년째 맞는 추석입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꽁냥꽁냥한 신혼이거든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시댁 식구분들 제발 저희에게 술 한잔 권유하지 말아주세요. 명절을 맨정신으로 실수 없이 아름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할게요. 자, 올 추석에 꼭 하고 싶은 것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이소나 씨의 라이브예요. 목련.

0: 이소나 씨의 목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윤세호님께서 목소리가 향기로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엄숙자님께서요. 네. 염유리 씨.
1: 목련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0: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1658님께서 노래가 모습처럼 곱네요. 진짜. 고와요. 이소나 씨. 고와요. 아, 이게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쵸?
2: 진짜요?
0: 고와요.
2: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0: 이 사사님께서 너무 잘하세요. 마음이 찡합니다. 아우, 네.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아무나 못 부르겠는데요? 너무 높은데.
1: 아, 진짜 높아요.
0: 예. 네, 높죠?
2: 네.
0: 이거 목 상태 좀 안 좋으면은 네, 네. 잘 부르긴
2: 그 노래가
0: 같아.
2: 이게 좀 섬세한 노래라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맞죠? 중요한 네, 그런 곡이에요.
0: 근데 별로 목 상태 컨디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지 않으세요?
2: 좀 그래도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기복이? 워낙에 이제 막 스케줄이 많아서 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조금 그쵸, 그쵸. 잠기긴 하니까. 네.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반짝이 0789님께서 소나 씨, 유리 씨, 내가 미스터 4 시작할 때부터 두 분만 응원했어요.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은 어떨 때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하고 느끼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떨 때?
2: 근데
0: 소나 씨, 예.
2: 저는 이제 뭐 성공했구나라기보다도 일단 이제 어디 가면 알아보시는 게 제일 크죠 뭐.
0: 그거 진짜 신기하죠.
2: 네, 그 너무 신기하고 네. 어제도 제가 네. 이제 스케줄 끝나고 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제 그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사장님이 진짜 제 찐팬이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막 결승 무대 막 말씀하시면서. 네. 막 우시는 거예요.
0: 그래. 네, 그걸로 마음의 근데 위로를 제가 받은 거예요. 네.
2: 그거는 그런 걸 이제 처음 이제 피부를 막 겪잖아요. 그러면 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희 막 아시겠지만 방송 가면 그 정말 많은 가수분들 쟁쟁한 가수분들 사이에 딱 한 곡 부르러 가고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어떻게든 막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막 진짜 막 맞아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은 네. 밥 먹으러 가도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그게 진짜 성공한 거 아닌가.
0: 네. 진짜 그러면서 또 서비스도 챙겨주시고
2: 네, 그래서 튀김을 하나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0: 배부르게 먹고
2: 맞아요.
0: 그리고 유리 씨는요?
3: 저도 일단은 또 오늘 이렇게 스케줄을 하러 왔는데 앞에 이렇게 팬분들도 와 계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이럴 때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네, 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3: 네, 저희 이제 팬분들이 이제 점점 또 이렇게 점점 늘어나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맞아요. 이런 게 네, 너무 행복하고 바뀐 점인 것 같습니다.
0: 윤수홍님께서 돈 쓰고 싶을 때 바로 쓸 수 있을 때가 성공이죠.
2: 근데 이거 약간 살짝 공감돼요. 내가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네.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0: 맞아요.
2: 그거 진짜 약간 찐행복인 것 같아요.
0: 아니 뭐 큰 건 아니더라도
2: 맞아, 네가. 큰 거 아닌데.
0: 저 옛날에는 진짜 막 2만 원짜리 이런 것도 저는 살 때 어떡하지? 이거 쓰면 나 통장이 7만 원 남는데 이런 거 되게 걱정했었는데
2: 배달 시켜 먹을 때 가격.
0: 맞아요.
2: 네.
0: 근데 요즘은 나 약간 치킨 먹을 때는 가격 안 본다?
2: 너무 공감돼요. 너무
0: 그런
2: 공감돼요,
0: 거 있잖아요.
2: 진짜.
3: 걷다가 이제 사이드 하나 추가.
0: 사이드 추가할 때도 우리 약간
2: 맞아요.
0: 가격 생각 안 하고 네, 음료.
2: 네, 음료도 그래
0: 탄산 음료도 막
2: 네, 시키고 그냥.
0: 그럴 때 약간 나 성공했네.
2: 맞아요. 아, 진짜 그렇네요.
0: 반짝이 9384님께서 소나 씨 어머님도 그러시고 유리 씨 어머님도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2: 네네 저희 둘 다 좀 네.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눈물이 많아요.
3: 눈물 같은.
2: 네.

0: 눈물 버튼이 한번 눌리면 서로가 엄청 우는데 이제 저도 엄마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네. 우리 유리씨도 네. 안 좋으셔서 좀 그런 공감대가 서로 있어요.
1: 그럼 명절은 이번에는 그래도 찾아면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스케줄이 되시나요?
2: 근데 또 저희가 네. 공교롭게 추석 때 같이 이제 맞아요. 촬영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아. 네 이번 추석 때는 아무래도 열일을 네. 하면서 네.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도 뭐 에, TV로 보시는 게 더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우리 딸들 에, 평생 소원이셨을 테니까.
0: 맞아요. 맞습니다.
1: 자 다음 질문은 소나 씨한테 드릴게요. 네. 이름이 참 예쁘거든요. 네네. 이소나. 아버님께서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울긋게 자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요.
0: 네. 그 소나무가요. 네. 그 열 가지 장생. 중에 하나래요. 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어주실 때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소나무 항상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소나무가 있는데 네. 이거를 한자로 할까 어떻게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다가 네. 그냥 소나무의 그 소나 글자가 예뻐서 어. 그냥 그렇게 따서 지어주셨어요. 이 소나
1: 오,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아 소나무의
0: 네 소나무의 소나예요. 소나구나. 네 맞아요.
1: 어 그러면 이소나무로 안 하시고
0: 네 근데 이소나무는 빼... 조금 그렇잖아요. 이소나무
1: 어, 소나무
0: 소나무야 안녕 안녕 나는 이소나무야
1: 이쁜 네, 어 근데 무 빼고 소나무.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한글인 거네요.
0: 완전 한글이에요.
1: 너무 예뻐요 이소나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예쁘다 이름이.
0: 감사합니다. 어,
1: 염유리 씨는요 도, 그거예요 그 본명이세요?
2: 네 본명인데 어. 저도 한글 이름이에요.
1: 어, 두 분 비슷한 게 많네요. 네,
2: 그래서 저희 엄마도 네. 이제 좀 유리처럼 좀 투명하게 예쁘게 자라라 어. 해서 저도 그냥 진짜 어. 한글로 지어주셔서
0: 투명하게 예쁘게 자라라 너무 예쁘다. 네. 투명하게
1: 그래서 투명한가?
0: 어, 그래서 트루스정인가요?
3: 어, 그런가요?
1: 어? 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유리 씨 청순한 외모 때문에 약간 그 트로트 임수정이라는 애칭이 있으시잖아요.
2: 네네네.
1: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2: 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진짜 몸둘 바를 모르고 일단 그 임수정 배우님께 너무 네. 죄송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네. 그냥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1: 그 뭐 실제로 만나신 적은 없죠?
2: 네 실제로 네. 뵌 적은 없고 저 혼자 이제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뭐 무슨 말씀 영상 편지 한번 어, 남기세요.
2: 어, 진짜요? 어? 어, 잠깐만
1: 보실 수도 있지 어떻게 아, 보다가
2: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임수정 배우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을 미안하다 사랑하다 할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요.
1: 그치 그치
2: 네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꼭 뵙고 싶어요.
0: 팬심 가득.
1: 근데 진짜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닮았다고 난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좋아해주면 그죠? 자 트로트 임수정 염유리 씨의 노래 한 곡 불러봐야죠. 무슨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2: 아 네 저는 이번에 전선야곡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네, 미스트롯4에서 이제 준결승 때 불렀던 곡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반지기 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올 추석에 꼭 하고 싶은 것이에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고요. 자 라이브 듣고 와서 반짝이 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거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유리 씨의 노래 전선야곡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염유리 씨의 전선 야곡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소나 씨 저랑 같이 소개 한번 해봐요.
1: 네.
0: 김승금 님께서요.
1: 네, 김승금 님께서 소름이 돋네요. 너무 울컥해요. 라고 진짜? 해주셨네요.
0: 아, 진짜 소름 돋는다.
1: 네.
0: 오, 그 성악이 약간 그 음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1: 근데 약간 저는 유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약간 되게 묘하게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데.
0: 그쵸.
1: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 그 네. 간질간질하면서 그 소름 돋는 구간들이 계속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0: 4869님께서 전선야곡이 이렇게 투명하게 들리기 쉽지 않은데.
1: 맞아.
0: 진짜 진하고 깊은 노래인데 진짜 투명해요. 에클레어님께서요.
1: 주책 맞게 눈물이 나오고 요즘 툭하면 눈물이 나신다고.
0: 다 똑같습니다.
1: 가을이라 그럴까요?
0: 진짜 눈물이 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기 전에 저기 우리가 그 빛나는 트로트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저기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1: 개인기가요?
0: 예, 있으십니까?
1: 제가 개인기가 딱 하나 있어요.
0: 어, 이소나 씨. 어.
1: 네, 정말 딱 하나 있는데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0: 아,
1: 반응이.
0: 예, 예.
2: 전 진짜 좋아요.
0: 어, 그래요?
2: 네.
0: 그러면
1: 아, 반응이 좋다고요?
2: 아, 취향 저격이에요. 제 취향 저격.
1: 아, 제 네. 개인기.
0: 네. 어, 그래요? 아, 웬만하면 웃어요, 저는. 네, 웃음이 참 예쁜 여자.
1: 네, 반드시 웃어주시길 아,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0: 저 뭔데요, 근데?
1: 어, 저희 네. 동네 사는 비둘기예요.
0: 오,
1: 비둘기가 울어요.
0: 본인 동네에 사는 네. 비둘기. 자.
1: 근데 저희 동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한 번씩 들어봤다고 하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네. 이제 내일 되면 생각나는 그런 성대모사거든요. 네, 네 미리 갑니다. 좀 이렇게 어? 네 말하니 네. 할게요.
0: 갑니다.
1: 짧아요.
0: 네.

0: 잠깐만.
1: 재밌으시죠?
0: 잠깐만.
1: 제가 정말 야심차게 밀고 있는 개인기인데요.
0: 아 이거
1: 내일 되면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0: 이거 아니 진짜. 오늘 저녁에 생각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생각날 것 같아. 어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거예요. 동대에 있는데. 네. 그 아파트 베란다에 에어컨 위에 앉아있는
1: 어, 맞아요.
0: 비둘기 소리야.
1: 맷비둘기 정확히.
0: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 진짜 집안에 있는데 저희 집 에어컨에 아. 그 실외기 있죠.
1: 네네.
0: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소리를 똑같은 소리 냈어.
1: 네.
0: 그거 근데 똑같다. 어 근데 염유리 씨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2: 그렇죠.
0: 네, 저는 약간 재밌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2: 저도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해요. 제가 좋다. 혹시나 은비트 처음 와가지고 네.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가는 어. 첫 번째 어떤 가수가 되지 않을까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한번 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그 어, 그 뒤에 그 양쪽에 좀 재밌는 사람 껴두고 그런 것 같지. 예, 염유리 씨 어떻게?
2: 갑자기 부담이 엄청나게 됐는데요. 아 제가 사실 개인기를 한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0: 어?
2: 아니 했는데 여기 네. 은비트에서 다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0: 어 그래요?
2: 네 그래서
0: 아 다른 사람이
2: 네, 네. 그래서
0: 뭐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들어보시는 그쵸? 분들도 계시니까 네. 자
2: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이제 양현 선배님 성대모사를 네. 준비했습니다.
0: 갑니다.
2: 흰 밤지 세우고 너 이름이 뭐니? 아 죄송합니다.
0: 자 다음 두 번째 빨리 갈게요. 두 번째.
2: 네. 두 번째 노래방 에코 소리인데요.
0: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지 아. 그림자자를 다다라서 세 번째 빨리 갑니다.
2: 정인 선배님 성대모사.
0: 정인 선배님?
2: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너 이름이 뭐니?
1: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웃음기가
0: 잠깐만.
1: 점점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0: 자 우리 비둘기로 마무리할게요. 비둘기 갑니다.
2: 구구구구구구구
1: 염유리 구구구구.
0: 아 너무 웃겨. 저기 진짜 아, 얼마 전에 다 하고 가신 거네. 홍성윤 씨가
1: 노래방
0: 하고 네. 그리고 그 양희은 선배님은 누가 했지? 하여튼 누가 하고 갔어요. 근데 아, 너무 웃기게 했었어가지고 자 999로 끝을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올 추석에 꼭 하고 싶은 거 만나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 네.
0: 신명춘님께서 올 추석은 집에서 독서 공방하고 싶어요. 삼시세끼 차리는 거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자친구 없는 우리 아들 오늘 갑자기 소개팅해서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은 낚시하러 1박 2일로 떠나길 바랍니다. 가족이랑 보내야 되는데
1: 휴식을 취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0: 돌밥이라 그러죠. 네. 돌아서면 밥 차리고 어떻게 이소나 씨도 남편분께서 어디 좀 가시길 원하십니까?
1: 아니 뭐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바빠지고 나서 네. 요리를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0: 네.
1: 딱히 지금 밥을 차리진 않고 있어요.
0: 요리를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1: 아니 근데 잘한다고 하기 그러니까 제가 밥 해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이 잘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주부구단 선배님들
0: 아,
1: 계시니까
0: 맞아요.
1: 그냥 딱 제 입맛에만 맞게끔 먹고 삽니다.
0: 남편은 일단 낚시를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아드님의 소개팅이 내일까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러니까 오늘,
0: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꿈꾸자님께서요. 읽어주세요.
2: 서울로 올라오는 어린 친척 동생과 핫한 곳 놀러 가고 싶어요. 혼자 가기 너무 늙었어요.
0: 염유리 씨 핫한 곳 알고 있지 않아요?
2: 핫한 곳이요?
0: 요즘은 어디가 핫해요? 서울에서?
2: 저도
0: 이제 얼마 전까지 압구정 아니었나?
1: 그쵸? 아 그래요?
2: 요새 압구정이 다시 살아나고 제가 네. 듣기로는 한남동이랑
0: 아 한남동
1: 아, 용산도 네. 요새 뭐 많이 다니는
2: 네.
1: 거 같은데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뭐
0: 어, 맞아요 성수
2: 이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0: 어린 동생과 핫한 곳 한남 요즘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 요즘 뭐 SNS 찾아보면은 바로 나오니까
1: 맞아요.
2: 저도 가고 싶다.
0: 나도 가고 싶다. 유성수님께서요.
1: 네 이번 추석에는 아들 여자친구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0: 오!
1: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줘서 며칠째 한 번만 시간 내서 보자고 했더니 겨우 승낙 받았어요. 그래야 빨리 결혼도 시키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0: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 저희 엄마한테 결혼할 사람만 보여줬거든요. 아. 실제로 네. 박현우 씨만. 근데 그 결혼을 하지 않을 그냥 연애만 하는 사람을 부모님한테 소개해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1: 네, 저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쵸? 저도 네, 저도 정식으로 소개한 거는 지금 남편밖에 없고요. 그래 뭐 어쩌다가 뭐 집 앞에 뭐 예를 들면 남친이 내려줬는데 뭐 우연히 마주쳐서 살짝 그냥 근데 인사를 제대로 한 건 아니고 뭐 보시거나 하는 건 있어도
0: 그쵸?
1: 이렇게 인사를 시킨 거는 결혼할 그쵸? 생각이 있는 남자친구밖에는 없었어요.
0: 근데 네. 부모님도 생각 그건 다른가 봐요. 그 다 보여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1: 그래요?
0: 보여줘. 그래 빨리 결혼도 하지. 맞아, 뭐 이러면서 맞아. 여자친구 있어 보여줘. 뭐 이렇게.
1: 아니면 아드님이 나이가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아, 그래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0: 그러면 그 이번에 소개를 받으셨을 때 결혼도 빨리 시키지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대접을 제대로 해주시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소개받기 바랍니다. 이기명님께서 이번 추석에는 꼭 가족사진 찍으려고요. 사위랑 며느리 좋다. 보고 나서 손주들까지 생겼는데 가족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아 진짜 가족사진 요즘 비싸요.
1: 가족사진?
0: 네, 가격이.
1: 아, 저는 가족사진 찍으려면. 찍은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격도 몰라요.
0: 요즘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아, 요즘 셀프사진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막 차려입고 막 하려고 하면은 비싸더라고요.
2: 맞아요. 요즘 네컷도 이렇게 잘 나와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소나씨
1: 네.
0: 한 곡도 불러주세요.
1: 네 그럼요.
0: 뭐 불러주실 겁니까?
1: 이번에는 그 명절이잖아요. 네. 그 명절의 고향 뭐 고향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엄마 노래 진성 선배님의 울엄마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또 추석 명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죠. 지금 또 부모님을 못 뵙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달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진성 선배님이 원곡이고요. 이소나 씨의 감성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울엄마.

0: 이소나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울엄마. 와, 윤세호님께서 소나 씨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2854님께서 아이고 좋다. 소나 씨 라이브가 내 명절 선물이로구나. 아, 진짜 선물 하나 받았네요. 그죠? 신은주님께서 이소나 씨 진다운 실력과 미모와 예능감까지 최고입니다. 구구 구구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1: 아, 제가 예능감 칭찬을 받을 줄이야.
0: 아니, 계속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바로 이어서 염유리 씨 노래 라이브로 한번 들을게요. 이 노래 듣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연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염유리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네요. 백선미님께서 오늘 귀가 호강하네요. 어쩜 저리 어여쁜 얼굴에서 동굴 보이스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까요? 오. 진짜 우리도 이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1: 속은 이제 아닙니다.
0: 아, 속은
1: 네, 있어요.
2: 속이 뭐가 있어? 아, 뭐가 있어? 있어? 네. 뭐가 있어?
0: 다 똑같구나.
1: 다 똑같아요.
0: 3188님께서 은비토 오늘 왜 그런데요? 60대 반짝인데 30년 전 떠나신 부모님 보고파서 펑펑 웁니다. 아, 진짜 두 분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소나 씨 네. 결혼하셨잖아요.
2: 네네.
0: 남편분이 핫한 배우분이시잖아요.
2: 네? 핫한가요?
0: 네, 그럼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재벌 형사 2에 네네. 출연 중이신 강상준 네네. 배우님.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아, 그 제가 국악할 때.
0: 아, 국악할 때.
2: 네, 국악할 때 그때 이제 공연하다가 만났어요. 그때 이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 만나가지고.
0: 어머머머머머. 네. 어머머머머머. 거기서도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역할을
2: 네, 약간
0: 하다가
2: 그런 거였는데.
0: 눈 맞았네, 눈 맞았어.
2: 그러니까요. 아유.
0: 그러면은 연애를 7년이나 하셨어요.
2: 네네, 7년 했어요.
0: 근데 연애를. 7년 정도 하고 딱, 아, 나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2: 근데 7년 하고 결혼해야겠다가 아니었고 네. 처음에 만난 지 초반에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어리긴 했지만 네. 이게 결혼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0: 뭔가 이 남자가 네네. 내 남편이 되겠다.
2: 네네네 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 네 남편도 그런 게 있었고 오. 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네, 네 결혼까지 이제
0: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뭐 염유리 씨 좀 부러워요?
1: 굉장히 부럽습니다.
0: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1: 저는 완전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이상형 짧게 갑니다.
1: 이상형이요? 이상형 잘생기고
2: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1: 책임감 있고
0: 책임감 있고
1: 저를 정말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2: 맞아 맞아.
0: 외모적인 맞아. 거는 안 봐요?
1: 잘생기고
2: 맞아, 이제 잘생기고도 얘기했어요.
0: 아 그냥 추상적으로 잘생기면 잘생기면 되는구나.
1: 누가 봐도 잘생기면
0: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짧아요.
2: 벌써 끝났나요?
0: 예.
2: 아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0: 이랬어.
2: 짧게 느껴지지?
0: 심지어 저희 노래 한 곡도 못 듣고 지금
2: 아,
0: 인사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석 인사 짧게 두 분 해주십시오.
2: 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0: 네.
2: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푹 쉬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0: 네.
2: 체력 충전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반짝이들 외치면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해주세요. 반짝이들 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일찍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목포까지는 7시간 20분, 부산까지는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입장에서 청주까지 한 번에 50km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도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총 22km 정체인데 서평택 부근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에서 감곡까지 막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연희램프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릉터널부터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 끝날 때까지 한낮이었습니다. 이제 5시만 넘어가도 슬슬 저녁 기분이 나고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때, 계절이 제대로 가을 쪽으로 선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6년이 오늘부터 딱 100일 남았대요. 내일부터는 99일. 두 자릿수입니다. 갑자기 숫자로 들으니까 확 와닿죠. 그렇다고 갑자기 마음 급하게 먹지는 마십시오. 100일이면 말이죠. 계절도 한번 바뀌고 단발머리도 어깨에 닿을 시간입니다. 남은 100일의 첫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신승훈 씨의 엄마야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KBS Happy FM 추석 랠리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라 가족들의 주말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빼보이.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0: 5971님 라라랜드에 입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콩지 누나, 저 제주도 휴가 왔습니다. 제주도 가셨어. 좋으시겠어. 제주도 날씨 어때요? 좋아요? 오늘 날씨 너무 너무 좋구나. 아, 사진으로 보내봅니다. 잠시 후에 사진도 한번 열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못 가지만 사진으로나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콩디 누나도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셨습니다. 휴가 제주도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5971님 명절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은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재은님? 이보님 반갑습니다요. 청취만 하다가 참여는 처음이네요. 참여 처음 하셨어. 오늘도 기분 좋은 두 시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 한획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재은님 감사해요. 6642님, 콩디 저 어제 아들이랑 부산 상업으로 다녀왔습니다. 요즘 요 얘기 요 화제 대단합니다. 집이랑 가깝지 않아 기차 타고 부산역 갔는데 먼 여행 다녀온 듯한 느낌입니다 하시면서 6642님 보내주셨고, 김경태님, 이제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모두 깜깜해져서 그쵸, 여름이 지나간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도 퇴근하는 기분은 더욱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경태님도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8962님 좀 볼까요? 밤에는 걷기도 좋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기도 좋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 말고 하루하루 후회 없게 행복한 날들을 만들려 노력하려고요. 8962님 보내주셨어요. 오늘이 이제 100일, 2026년도 100일, 내일이면 99일. 진짜로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단발이 어깨에 찰랑찰랑 닿을 정도로 머리가 진짜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루하루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이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사공이,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무를 열심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냐? 내일 청산도 가려고 합니다. 청산도에 가족들이 계신가 보다. 그죠? 콩디 언니 명절 잘 보내요 하시면서 8240님 보내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잘 보내보아요. 그리고 명절에도 좋은 친구가 좋은 벗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영환님 문자 주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저희 엄마 생신이고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고 내일은 성영환님 생일이세요? 저희 엄마께서 명절 음식 다 하시고 저를 낳았다는데 고생하신 엄마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콩디도 축하해 주세요. 암요, 저 이번도 진심으로 두 배로 축하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영화님 늘 해피한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주실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몇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올해 명절에요. 가족들 다 만나면 가만히 지켜보세요. 라라벨 오늘 주제는요.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강렬한 유전자.

가족끼리 닮는 게 어디 얼굴뿐인가요? 엄마랑 똑같이 웃고 아빠랑 똑같이 성질이 급하고 말투도 닮고 입맛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설마 이것까지 유전인가? 희한한 습관도 닮은 경우 있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면 어머나 삼촌도 똑같이 웃고 사촌 동생도 똑같이 웃고 밥상에서는 다 같이 매운 것부터 찾고 누가 한마디 하면 온 가족이 동시에 욱하고 잠버릇에 희한한

생활습관까지 명절에 사진 한 장 찍으면 확실하게 보이는 우리 집 유전자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싶었던 순간 문자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라라 가족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 사연 맛보겠고요. BTS의 DNA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이렇게 두 곡 나갑니다.

BTS의 DNA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유전자 사연 한번 볼까요? 우리 박계영님 사연입니다. 저희 집안은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저는 제외하고 크크크. 명문대 출신도 많고 아버지는 의사, 형부는 하버드대, 삼촌은 교수, 그리고 사촌 동생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외에도 너무 많아요. 자랑질을 해서 크크크 지송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내드렸는데요. 뭐 뻔뻔하게 하시면 됩니다. 박계형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보고 이게 궁금해졌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게 저는 급 궁금했습니다. 8363님, 우리 집은 좀 슬퍼요. 전부 M자 탈모에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합니다. 이런 유전자를 갖고 계시대요. 다 별로네요 진짜 하시면서 8363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유전자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0396님, 이거 저희 아들이 쓴 시를 노래로 만든 건데 이 접속하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접속해서 노래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든 건데 제목이 유전자라네요 하시면서 우리 0396님 보내주셨어요. 유전자라.

나는 시를 만들어서 또 노래로 승화시킨 거예요. 제주가 좋은 듯합니다. 공주미님, 제가 날것을 안 먹는데 우리 딸도 다른 건 다 먹는데 희한하게 날것을 안 먹네요. 그래서 저희 집은 횟집을 절대 안 갑니다. 맛있는데. 그리고 사하나구사님, 저희 아들이 3살인데요. 아빠랑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그리고 아들 친구 엄마들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만 닮은 줄 알았는데 성격과 걸음걸이까지 똑같으니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1680님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집 언니 엄마 나 여자들 유전자는요 광대뼈입니다. 광대뼈 여기 사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광대뼈 툭 튀어나온 게 닮을 수 있을까 하고요. 웃을 때 광대뼈밖에 안 보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엄마 보러 못 가서 슬프지만 조금만 기다려. 10월에 곧 보러 갈게. 엄마 사랑해. 이청자 여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따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680님 그리고 천민지님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발가락이요. 부채 발가락이래요. 이런 모양이신가 보네요. 제 딸이 저랑 똑같이 부채 발가락이라 하의를 평생 못 신고 통굽 신발만 신어요. 신발을 뚫고 나오려는 발가락이 슬퍼요 하시면서 천민지님도 비는 못 속여 보내주셨습니다. 이혜리님 거 한번 볼까요? 저는 비염이 있는데 이것 빼고는 다 닮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헐 다른 건 안 닮고 딱 비염만 요거 하나만 닮았어? 요거 하나만 닮았네요. 안 돼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혜리님이 보내주셨어요. 비염을 물려준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이 슬프신가 봐. 오옥수님은요 하기 싶은 걸 하게 되면 입을 삐죽 내미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딸도 똑같아요. 안 닮기를 바랬는데 이것도 유전인가 봐요. 요거는 우리 옥수님이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보고 따님이 따라 하시는 거 아닐까? 이것도 피는 못 속여에 속하기는 하겠죠? 우리 집안의 유전자라고 옥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유의 삼촌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유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김봉준님, 제가 파가 들어가는 야채를 안 먹거든요. 이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는 파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 거 딱 들어가 있으면 헉!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 제 주위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짝 스매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랑 똑같이 양파, 대파, 쪽파, 파란 파는 다 안 드시는구나. 안 먹어서 꼬치에서 빼놓으니 거봐 너 닮아서 그렇잖아 하면서 또 등짝 스매싱을 키우 하시면서 김봉준님 보내주셨어요. 양파, 대파, 쪽파 못 먹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군요. 그리고 0234님, 제가 평소에 더위를 잘 타는데 잘 때는 특히 이불을 안 깔고 바닥에서 자는 걸 진짜 좋아하신대요. 그럼 뼈 안 아파요? 너무 딱딱해서? 근데 우리 6살 딸아이도 저랑 그것까지 닮아서 바닥에서 잘 때 뭘 깔지 않아요. 닮은 거 맞죠? 하셨습니다. 어우, 100% 닮았는데요. 8363님, 우리 집은, 아, 소개해드린 사연이네요. 그리고 4194님, 이분도, 소개를 해드린 분이네요. 김정현님, 보내주셨습니다. 제 오른쪽 눈 아래에 점이 있는데요. 눈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 위치 그대로 점이 있습니다. 헉, 점까지 닮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5학년인 아들이 아직 눈물이 많네요.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휴 하시면서 김정현님 보내주셨어요. 점이 같은 위치에 생기는 것도 유전인가 봐요? 이런 문자가 상당히 많네요. 진짜 희한하다. 그리고 이영주님, 콩디 이번에 방송에 어울리고 또 추석 고향길 가는 동안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종서 씨의 노래도 듣고 싶고 코요태의 노래도 듣고 싶고 홍경민 씨의 노래도 듣고 싶고 그리고 콩디 저에게 커피 한 잔 빚진 거 있습니다. 아, 커피 쏘세요 하시면서 이영주님 보내주셨어요. 5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영주님 듣고 싶다고 하신 가수들의 노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비쳤어? 커피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어우, 알겠습니다. 뭐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숙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저희는 10남매 중 8째입니다. 10남매요? 저희 남매들은 모두 음치이자 박치이나 흥이 많아 막춤에는 능숙합니다. 이 춤은 막춤이 정말 재밌죠. 부모님을 비롯한 선대부터 음치 집안입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와, 이분들이 정말 떼창을 하시면 어떤 멜로디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신은주님, 저희 시아버님이 달리기가 엄청 빠르신데 남편도 빠르고 우리 아들도 학창시절 운동회 때 1등을 뺏겨본 적이 없네요. 발바닥에 모터를 달고 있는 게 유전인 것 같습니다. 운동신경을 닮으셨나 보다. 우리 엄마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언니들, 저도 남동생도 다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죠. 그리고 고집세기로 소문나 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절대 남에게 지고는 못 삽니다. 아, 피곤하겠다. 한 예로 명절에 가족 친척들과 윷놀이나 심심풀이 화투를 칠 때면 제가 이길 때까지 아무도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제가 무척 고집이 세거든요 하시면서 피는 못 속여 김한미님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미연님, 주변 상가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우리 회장님 안 보내줘요. 우리 회장님 참 일복을 타고나셨나? 아니면 일하시는 게 행복하신가? 너무 속상해요. 6시까지 채우고 보낼 모양입니다. 사무실 잠시 들렀다 이따 또 오신다네요. 우띠 하셨어요. 명절인데 좀 일찍 보내주면 안 되나요? 하시면서 정미현님이 주셨습니다.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생겼네요. 김동건님, 저희 아내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럼 샤브샤브 못 먹어요? 어, 진짜 맛있는데. 국에 들어간 건 당연히 안 먹고, 보쌈도 싫어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저희 딸이 이유식 때부터 국에 넣은 고기는 안 먹더니 4살 된 지금도 구운 고기만 먹습니다. 식성 담는 거 너무 신기해요. 와,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놓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사님, 저희 집은 내력인가 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속상해요. 다 음치입니다. 부끄러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가족들끼리만 노래 부르시면 되잖아요. 임종무님, 아들이 3년 걸려 경찰이 됐습니다. 고생한 아들과 가족 전체 사진 찍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끈기가 아주 피를 못 속인다고 우리 김동건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임창정 씨의 날 닮은 너 준비했거든요. 요 노래도 듣고 오겠습니다.

8411님이 주신 문자예요. 콩디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유전자 얘기를 해드리자면 너무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금맥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이 다니시면서 신기하고 반짝이는 돌을 가져오셨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저희 37 아들도 신기한 돌만 보면 주워오곤 합니다. 아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딸 8살짜리 아들 외손주까지 신기한 돌을 주워 모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시면서 84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돌멩이 하나에도 이거 예쁜데? 하고 발견하는 눈이 가족들 모두에게 대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지니고 계시지 않나. 저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정말 각양각색의 많은 돌들이 있겠어요. 돌탑도 있을 것 같고. 8411님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정님, 우리 부모님은 술이 취하면 흥에 겨워서 마구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저도 부모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술만 취하면 소주병에 숟가락을 탁 꽂고 그 자리에서 생음악으로 노래를 부르곤 해요. 안 좋은 버릇 고쳐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 자리를 기분 좋게 할 것 같은데 이현정님 안 고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고로만 번지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좋을 것 같은데요. 문선정님 콩디 저희 36개월 아들은 저를 닮아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서 만화 보다가 자꾸 훌쩍훌쩍 우네요. 36개월 된 아들이 오늘은 예뻐하던 올챙이가 사라져 얼마 뒤 개구리가 되어 나타났대요. 오열각입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문선정님이 주셨습니다. 아우, 감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희수님, 남편이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어서 양말이 잘 찢어진대요. 잘 나간대요. 근데 두 아들 모두 남편이랑 똑같답니다. 양말 버리기 아까워요. 열심히 깨매고 있습니다. 안 닮아도 되는데 하시면서 정희수님 보내주셨어요. 1964님 콩디 저희 중조부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셋 다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진짜 피는 못 속인다. 언니 큰딸 조카도 취득했습니다. 아주 그냥 한

0: 변호사 자격증 온 가족이 지금 다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이죠. 여러 유형의 사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김한미님 그리고 김봉주님 이혜리님 김정현님 천민지님 오 옥수님 어우 좋다. 그냥 많은 분들 선물 드리니까 어우 기분이가 아주 날아갈 것 같고 좋습니다. 김동건님 다 드려야지. 공주민님 사나구사님 그리고 M자 탈모 또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하다고 하신 8363님 이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걸 또 외우고 있네 내가. 오늘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구마구 문자 폭탄을 넣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50분 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4067님, 오늘 중간고사를 마친 중3 아들 전화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의 답도 듣지 않고 그냥 통보네요. 엄마, 나 친구랑 놀다 들어간다. 시험 끝났으니 걱정 마. 끊어. 헐. 전화 온 것에 감사해야 될 나이인가요? 콩디 하시면서. 아,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아유, 참말로. 그리고 예진님. 오늘 처음 채팅을 보내봅니다. 오늘 처음 채팅해봐요. 저희 세 모녀에게는 아주 확실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눈썹에 점이 있다는 것. 얼굴만 닮은 줄 알았더니 점까지 똑같은 곳에 있다니 역시 피는 못 속이네요. 늦었지만 꼭 좀 소개해주세요 하시면서 예진님이 문 닫았는데 꼭 좀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예진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고 이인희님 저는 기분이

기분이가 안 좋아요. 우리 이니니 오늘 기분이가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이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좀 풀어드리고 싶다. 0584님, 콩디 명절에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명절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시내버스 기사들은 콩디를 친구 삼아 일을 합니다. 좋은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584님, 저 콩디를 친구 삼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한가위, 따뜻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도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달리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285님 안녕하세요.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차안인데요. 지루하지만 설렙니다. 설레지? 집에서 반겨주실 부모님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댑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오늘 1부 끝곡은요. 김동률 씨 그리고 이소은 씨가 함께 부른 기적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겠고요. 홍성영님, 까마콩디 공주님, 나 공주님이야? 오늘도 2시간 귀호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홍성영님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가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귀성방향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이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총 84km 막히는데 입장에서 청주까지 한 번에 50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에서 감곡까지 밀리고 문경세제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또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쪽으로 서한성에서 안진터널까지 길게 막힙니다. 귀성길 정체는 잠시 후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고요. 내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면제됩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0: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KBS.
7: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박정현 씨, 임재범 씨의 목소리를 만나봤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왔어요.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추석 때가 되거나 설날이 되면은 이렇게 5일간의 음악 여행, BGM 음악 여행 이런 걸로 참 많이 찾아갔었는데 5일간의 음악 여행 오늘 첫날이 되겠습니다. 신현수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보님,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처음 들어요. 오늘 처음 들어, 우리 신현수님. 이제 한 시간 후면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고고싱 하려고 합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 라라랜드 들으며 유익한 시간 보내볼까 합니다. 오늘 1일차 새내기 청취자에게도 커피 쿠폰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 콩디, 저는 대구버스 타고 가다 보면 기사님이 늘 콩디 방송을 틀어주고 운전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대구버스인데 저 탈 때마다 라라랜드 방송이 나와요. 참고로 대구버스 509번입니다. 기사님이 이 콩디 방송 팬인가 봐요 하시면서 최은정님 보내주셨어요. 덩달아 저도 퇴근길이 기분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 509번 버스 기사님 늘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딱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승객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달리시는 그 길이 탄탄대로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욱사랑님도 보내주셨어요.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보내주셨고 설순주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기숙사에 있는 아들 쌀쌀해진 날씨로 이불 바꿔주려고 데리러 갑니다. 콩디의 목소리 들으며 가니 기분이가 좋네요 하셨습니다. 기분이가 좋다고 하시니 저희 분도 기분이가 좋네요. 그리고 가위손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사연 던져주셨습니다. 콩디에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문자는 보내지만 채택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였어. 신선한 가을입니다. 우리 집 고2 아들 추석 쉬고 바로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느라 매일 늦게 오는데 힘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위손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찾아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3님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 도로가 꽉 막혀서 집에 늦게 도착할 듯 싶네요. 괴롭지만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면서 연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이렇게 또 한가위 인사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애들이 아들, 딸, 사위, 손주들 온다기에 장보러 중앙시장에 갔다가 많은 인파에 겨우겨우 장을 봤습니다. 인파가 몰렸구나. 때가 때인지라. 그죠? 지금 깻잎전을 준비 중입니다.

0: 맛있겠다. 이모님 방송 들으며 하는 요리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1410님 보내주셨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송휘님, 언니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얼마큼 구해야 명절 연휴에 여행 다니는 며느리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1: 아, 나 이거 모르겠다.
0: 제발 답해 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경험도 없고 무슨 경험이 좀 쌓이면 제가 무슨 코멘트라도 해드리겠는데 아 정말 세상에서 정말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송희님 제가 이 마음을 조금 달래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로 저희가 달려볼 겁니다. 콩콩 디스크잡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가을 하늘, 가을 바람입니다. 오늘이 마침 또 추분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기인데 요즘은 6시 30분만 돼도요 벌써 어두워지네 이런 생각 갖게 합니다. 이제 해는 점점 더 짧아지고 라라랜드 끝나기도 전에 깜깜해지겠죠. 1년 중 하늘이 가장 예쁜 계절, 바람도 좋고 구름도 좋고 노을도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 하늘

제가 첫 번째로 데리고 온 곡은요. 아, 우리 박 작가 좋다, 좋아. 휘파람 소리로 시작하는 이 음악, 아, 이 노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아. 목소리 봐. 스콜피언스의 대표곡입니다. Wind of Change. 서늘한 가을바람 느끼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영화 청년에 삽입된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을 두 번째 곡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서쪽 하늘.

노래로 이어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은님 퇴근 중인데 해지는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때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구혜원님 이 노래로 이어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 가을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109번 버스 타고 이어폰 끼고 라라랜드 듣고 있는데 버스 안 소리가 계속 이어폰에서 나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어폰을 빼보니 기사님이 라라랜드 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계시네요. 하,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구봉극님, 봉국님이 보내주셨고 또 있습니다. 0414님, 7111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나와서 이어폰을 뺐습니다. 최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기사님들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객 모든 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강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 정말 듣고 싶어요.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하시면서 우낙경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 들어야지 않나요? 이동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해피 명절입니다.

이 곡을 데리고 올려다가 놔두고 왔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미님, 7666님, 켄자스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Dust in the Wind, 바람 속에 먼지, 요 노래로 이어 달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여러분들 어땠어요? 가을 분위기 정말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저 이보니 첫 번째 데리고 온 곡은 스콜피언스의 노래였습니다. Wind of Change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끌고 온 곡은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로 여러분들이 이어 달려주셨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신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켄즈스의 Dust in the Wind 이 곡도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아님 콩디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명절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자탄풍의 봄을 듣고 싶다 하셨고 이소연님은 스카이의 영원 듣고 싶다 하셨고 파란 하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박기영 씨의 블루스카이 생각났다 하시면서 김영숙님 보내주셨고 콜드플레이의 노래 김우님 신청해 주셨고 홍혜숙님은 박선주 씨의 기로가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8145님 콩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또 3859님은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 가을을 꽉 붙잡고 싶은 요즘입니다. 근데 모든 활동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소연님은 선미의 보름달 보름달 보고 소원 빌어야지 하셨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요즘 하늘 너무 청명해요 하시면서 김현주님이 하늘바라기 조환호님은요 이소라씨의 바람이 분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노래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자키 마지막 곡은 잔나비의 노래 신청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가을밤에 든 생각으로 이어달리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콩콩 디스크 잡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본가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버지께 면허증 반납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이제 운전 그만하시는 거 어때요? 면허증 반납하시면 지원금도 나온대요. 아버님이 표정이 굳었다.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차 싶었다.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다. 내년이면 여든이신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저녁 밥상에서도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밥만 조용히 드시던 아버지가 한참 만에 낮게 입을 떼셨다.
1: 50년 무사고다. 응? 나도 내 나이 알아. 더 조심히 열심히 다니니까 너는 걱정 말어.
0: 운전 경력 50년.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나던 해부터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으셨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커다란 전국지도를 쫙 펼쳐놓고 길을 찾던 아버지.
1: 아우, 길이 막히네. 국도로 빠져야겠어.
0: 수동기어를 착착 바꾸고 핸들 옆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려 창문을 내리고, 여름이면 에어컨 대신에 창문 4개 활짝 열고 달리던 아버지는 큰 배 선장처럼 카리스마가 넘쳤다. 차 안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 음악을 틀었고 백미러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어린 내 눈엔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다. 운전뿐이었을까?
1: 여보, 수도꼭지가 고장났나 봐.
0: 어릴 땐 집에서 뭐 하나 고장나면 아버지가 공구함부터 꺼냈다. 망치, 벤치, 드라이버 쫙 펼쳐놓고 수도꼭지도 고치고 문짝도 고치고 전선도 이어놓고, 그걸 보면서 나는 어른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다 하게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돼보니까 아니었다. 뭐 하나 고장나면 일단 휴대폰부터 든다. 잠깐만, 세면대 물 안 내려갈 때 전등 고치는 법. 영상까지 몇 번을 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사람을 부른다. 아버지는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에 그 많은 걸 어디서 배웠을까?
1: 아버지, 그쪽 말고 이쪽 우회전 하래요. 거기 막히나 봐요. 내비가 돌아가라네.
2: 아버지, 전방 1km, 속도 제한 60.
1: 아이고, 나도 안다고? 응? 나도 보고 있어. 그 입 좀 다물어 그냥.
0: 50년 동안 운전대를 잡고 가족들 앞에서 늘 길을 찾아주던 아버지. 맥가이버처럼 고장난 것들 뚝딱뚝딱 고쳐내고 가족의 대장으로 늘 앞에 서 있던 사람. 그분이 삶으로 겪어내며 알아온 지혜를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얻어낸 정보로 무시한 내가 알랑했다. 다음에 아버지 차를 타면 나는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백성규 씨의 어떤 가요에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노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뭐 잘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후회되는 선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적어도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았다 말할 수 있다면 꽤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해봤습니다. 우리 백성규님 멋진 아버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맥가이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버님 사연이었어요.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4190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민영님 완전 공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뭐든 다 고치고 찾아다니셨죠. 어릴 땐 완전히 맥가이버처럼 멋져 보였는데 이젠 여든이신 아버지. 암투병 중이라 걱정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시연님 콩디 오늘 선곡 진심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노비님 주셨습니다. 노비님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고향 내려가면서 처음 들으신대요. 이번에 라라랜드 노래 너무 좋아서 회원 가입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원 가입하셨어? 감사해요. 이시연님, 공노비님에게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는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시각 5시 49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0502님, 콩디 추석 명절 해피하게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0502님도요. 그리고 오늘 52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4620님 오늘 태어나셨죠?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은희랑님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차 타고 엄마와 동생 데리러 가는 중이래요. 수고하는 아빠 사랑해 라고 4372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6166님 콩디 저 미워하죠? 아님 제 번호가 차단된 건가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해. 6166님 얼굴 전체에 조금 뭔가 이렇게 알러지가 생겨서 피부과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6166님 제가 비즈팔찌 하나 이쁘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미워해. 그리고 이시구님 문자 주셨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2733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이현정님 이보님 친구의 소개로 회원 가입하고 처음 듣는 라디오 이보의 라라랜드입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일찍 이보님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염송자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노라조의 형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4시에 또 5일간의 음악여행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성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데요. 퇴근 후에 이동하는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104km 막히는데 안성에서 회덕분기점까지 한 번에 82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도 남천안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 남공주에서 2인 휴게소까지도 정체가 깁니다. 이후로도 탄천 나들목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0: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늘 단연 부러운 회사 복지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명 시간 복지로 불리는 조기 퇴근. 명절 전날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건데요. 다들 어디에서 제 목소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미 조기 퇴근, 진작 퇴근해서 편안한 내 집 안방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휴에 못할 일들 미리 처리하느라 아직 사무실인 분도, 또 정시 퇴근만으로는 감사하다 꽉 막힌 도로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둔 여러분의 지금 풍경이 궁금합니다. KBS 2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시작합니다.

0: KBS 이라디오 추석기회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게이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3일 수요일 첫 곡으로 7776님이 연장근무 중에 잘 듣고 있다고 장미여관에 퇴근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방송국에 있고요. 퇴근은 2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평소보다 몇 배나 막히는 도를 갇힌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님은 남편도 벌써 왔어요 하셨는데 이게 멘트가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애매모호합니다. 나만 일찍 오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선욱님은 전 정시퇴근이요. 지금 퇴근 중인데 흑흑 나빠요. 막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귀성길 차량에 퇴근하는 차량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엄청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6646님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입니다. 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 조기 퇴근인지 승객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차 막힐 거 미리 예상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객분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6646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8934님은 조기 퇴근은 먹는 건가요? 잠깐 운동장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참 예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업무 때문에 조금 더 늦게 퇴근하시는군요. 저도 뭐 조기 퇴근은 들어만 봤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스튜디오 저 멀리 보이는 하늘로 만족하겠습니다. 0202님은요 이제 퇴근해요. 집까지 차로 가면 원래 10분이면 되는데 차가 막혀서 차로 가면 1시간이 좀 넘는다고 해서 자전거 타면 30분이면 가서 자전거 타고 가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바람도 살랑이어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이기도 하네요. 차 안에서 타고 계시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0202님 모습 보면서 나도 자전거 타고 가고 싶다. 차라리 걷는 게 빠를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차들 빡빡하게 가득하면 마음에 불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해피타임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9: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의 해피타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다들 알아서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출석체크요. 오늘도 잘 도착했다, 잘 듣고 있다 얘기 나눠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하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듣고 왔습니다. 안경화님이 안녕하세요. 일찍 퇴근하고 고향길 가는 길에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부모님 만날 생각이 너무 행복하네요. 차가 막히지만 해피타임 들으며 갈게요.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들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얼른 좀 체증이 풀리기 바라고 빨리 도착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세요. 8958님은요. 슬디 출석합니다. 저도 조기 퇴근은 못했지만 칼퇴 했음에 감사해하며 가고 있어요. 어렵게 기차표 예매해서 내일 본가에 가요. 추석 연휴에도 해피타임과 함께 할게요. 추석날 보름달 보고 소원 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기차 예매를 성공한 대단한 분이 계셨네요. 이번에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말이죠. 막히는 거 없이 더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게 좋은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채연님은요. 퇴근하고 부모님 댁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빠가 퇴근길에 저를 픽업하러 오기로 했어요. 저는 부산, 부모님 댁은 양산이거든요. 가까워서 다행이죠. 출석이요 하셨습니다. 부산, 양산은 금방이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는 줌바 선생님이 수업을 오전에는 부산, 오후에는 양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니까 진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9779님은요. 와우, 슬기님 처음으로 듣고 있어요. 연휴 시작 전이라 이른 퇴근으로 듣게 됐네요. 오늘부터 1일 쭉 들어볼게요 하셨습니다. 6시가 이른 퇴근이시면 평소에는 조금 더 늦게 끝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니까 참 좋습니다. 격하게 환영해요. 이진경님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네요. 연휴라 가게가 아주 한가해요. 이슬기 해피타임은 어떤지 궁금 가득 들어볼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퇴근하고 또 귀성길에 오르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자 2,000통 넘게 오면 제가 줌바 타임 하기로 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사연 많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6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봐야죠. 이슬기 앵커!

인어공주의 성 이야기입니다. 인어공주, 알라딘처럼 아름다운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만들고 싶어 곡을 먼저 만든 후에 전자오락게임 페르시아의 왕자를 즐기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사를 붙여서 완성하게 된 노래라고 합니다. 방송 출연은 거의 없지만 노래는 날개를 달고 팬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라디오 최다 방송 60만 장 판매고 기록이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 1995년 1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제가 500원 주고 처음으로 산 가요 악보가 이 마법의 성이었어요. 얼마나 피아노를 치면서 따라 불렀는지 하마터면 음치 탈출할 뻔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사 그리고 멜로디로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린 노래입니다. 더 클래식의 아치의 성.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곡이에요.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는 더 클래식의 해치의 성이었고요. 정답은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서 마법의 성, 이 노래 제목을 정답을 공개했는데도 사연이 조금 덜 왔네요.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꼭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공주미님은요, 마법의 성 정답 맞춰주셨네요. 근데 저 내일도 출근이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기님이 햄버거 주시면 다운된 기분이 조금이나마 올라갈 듯해요 하셨습니다. 주민님, 우리 똑같아요. 저도 내일 출근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할 거 생각하니까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햄버거 세트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마음과 배 모두 따뜻해 지키시길요. 정비사님은 마법의 성이요. 저 오늘 퇴근도 못하고 야근하고 있어서 엄청 우울한데 재채기 소리에 피식 웃었네요. 마음 다잡고 해피타임 들으며 야근 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 오늘 재채기 좀 잘했나요? 이게 약간 진짜랑 반인 가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딸애가 아파서 간호를 열심히 했더니 그새 옮은 건지 아니면 환절기라 비염이 다시 폭발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재채기 뉴스 시간이 아닌데도 재채기가 조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8님은 마법의 성이요. 마법이요. 마법입니다. 아, 마법으로 저 순간이동 좀 시켜주면 좋겠네요. 길이 너무 막힙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오늘 얼마나 막힐까. 아, 걱정입니다. 어디쯤 지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혹시 도로 안에 갇히셨다면 저 여긴데 진짜 막히네요 하고 정보도 좀 주세요. 저희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김기현님은요. 마법의 성이요. 회사 특성상 꼭 한 명은 출근해야 하는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내일 출근은 제가 당첨됐어요. 근데요, 싫지 않아요? 수당이 나오거든요. 저 자본주의의 노예인가요? 유유하셨습니다. 근데 싫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수당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KBS 방송국에서는요, 저희는 재난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분과 똑같은 임금을 적용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해도 조금 받아요. 그래도 저도 일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3533님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마법의 성이요. 준비하던 프로젝트 파일이 날아가서 연휴 내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마법이 일어나 오늘까지 일 마무리하고 고향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세상에나 어떡해. 아까워라. 저도 아까 전에 아나운서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동료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3% 남았었는데 꺼질랑 말랑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장하고 다행히 프린트했습니다. 3534님 얼른 일 마무리하시고요. 고향 가실 수 있게 저도 응원할게요. 이렇게 소개되신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속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 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현님이 저도 아직 사무실이에요. 그래도 슬디가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화이팅해요 하셨습니다. 개현님은 사무실이고 저는 라디오 스튜디오고 물론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우리 퇴근까지 같이 으자 으쌰으쌰 힘내보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0202님은요. 아까 자전거 타고 퇴근한다던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고향 가려면 차를 써야 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 놓고 세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네요. 이제 다시 퇴근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왔던 길에 되돌아가셨겠네요. 그래도 뭐 운동했다 치면 되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지금 차가 조금 더 빠졌길 바라며 가는 시간은 조금 덜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경태님은 막히는 도로 위에서 답답해서 창문 열고 있는데 해피타임에서 나오는 노래가 옆차에서도 들리네요. 살짝 미소 짓게 되는 퇴근길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데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 있죠. 옆에 차도 뒤에 차도 앞에 차에서도 해피타임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보게 되네요. 7113님이 눈이 점점 잠긴다고 신나는 노래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안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요태 파란 들려드려요. Wake up!

하나님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를 들려줘. 이일이름님,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해서 집 오는 길에 재래시장 들러 장 봐왔어요. 이제 음식 준비 만나게 해봐야지요. 손녀도 딸도 사위도 많이 보고 싶네요. 하트 하셨습니다. 이일이름님 덕분에 온 가족이 행복하겠네요.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만날 것 같은데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요. 강보미님은요. 실디 저는 도서관이에요. 내일부터 남해 거제로 여행 갑니다. 그 전에 자격증 공부하는 중이에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내일부터 자유가 이어지겠네요. 저도 거제도 작년에 휴가로 다녀와서 거기 새우구이집 있거든요.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어집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하대수님이 전 오늘 3시에 퇴근해서 단지 내 도서관에서 책 3권도 빌렸고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들어요. 슬기로운 추석을 위해 휴대폰 알람부터 다 꺼버렸습니다. 우와 하셨습니다. 깜빡할 뻔했다. 저도 내일 오전 일찍 알람 울릴 뻔했네요. 하대수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저도 알람 꺼놔야 되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3인데 3시에 퇴근했고 책 3권도 빌렸고 이번 연휴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기숙님은요, 작년부터 저희가 차례를 지내게 되면서 전주 시댁 가는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가는 일입니다. 남편이 무거운 짐 들어주니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차례에 지내시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그래도 전통시장 가면 좋은 물건도 많고 또 저렴하게 팔아서 쟁여놓고 싶은 것들도 많잖아요. 오늘만큼은 든든하게 남편분이 옆에 있으니까 지갑 마이 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경님은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버스 안이에요. 와, 진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장바구니 한가득 사들고 가는 길인데 너무 힘드네요. 패닉의 달팽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대학교 때 제기동에서 하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동시장 마감할 때쯤 가면 수박을 한 덩어리 5,000원씩에 팔곤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걸어가서 낑낑대며 무겁게 사왔던 기억이 나네요. 추억이 깃든 곳 얘기 들으니 반갑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들려드려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 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예!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KBS 이라디오 추석기획 5일간의 음악여행 이슬기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 김윤진님의 신청곡 다비치의 두 사랑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 귀성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대전까지는 4시간, 부산까지는 6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에서 회덕분기점까지 한 번에 84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요. 문경세제에서 진남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까지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총 36km 정체인데 증평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 4일간 면제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